주를 앙모하는 자, Dear My Dear의 찬양으로 함께 만나보면서 5월 19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이라 뿜동산. 함께 날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처럼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도 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도 마음껏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9시 6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스승하고 아주 특별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기씨 오늘 1번으로 입장을 맞춰주셨 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1670님 승기 증승기. 예, 저는 저층이라서 엘리베이터 안 타요. 고맙습니다. 예, 부럽네. 저층 부럽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해선 로이스 뭔가 웃겨야 되는 관종 이병욱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소개한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이렇게 막말하지 않아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창수, 이성훈, 6489-2067, 그리고 강병영씨, 6901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구르트 아줌마입니다. 새벽 배달에 스피드는 생명이죠. 저는 무조건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연타 터치입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 2, 3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많이 나신 거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닫힌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유는 잃지 말자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DJ도 오늘도 닫힌 눌렀어요. 누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뿜파고가 약간 조금 이렇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른 수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손톱날이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3분이고요. 조주영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 이어갑니다. 출석 체크 중이에요. 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김수선. 좋은 아침이에요. 김은혜 띠도 하셨네. 우리 미호기도 왔어요.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조주영의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6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약간 부침이 있었던 우리 뿜파고가 다시 맘마 잘 먹고 예 열일하고 있습니다. 예,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우리 뿜파고가 거의 제 어떤 그 개인 비서예요. 예, 우리 개인 비서에서 여러분들이 뿜뿜 두 글자를 탁 남기시면 디디다도 디다도 비비 빠라바비보보 이분께서 뿜뿜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의 문자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자동으로. 이 친구가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 친구 입장에선 수동인가? 예. 어쨌든 예, 저는 자동이에요. DJ는 자동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어쨌든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 예, AI 시대에 걸맞게 예, 굉장히 이제 개인 비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갑자기 조금 최첨단 얘기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덜컹거리네요. 예, 약간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 맞춰야 돼 우리가. 예,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460님 입장 맞춰주셨고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최예원씨. 저 교회 언니에게 뿜뿜 라디오 소개했었어요. 출근길에 한 번씩 들으시던데 지금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뿜뿜 정신 없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뿜뿜 라디오를 그 조금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당황해서 얘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라디오를 이렇게 그 스쳐 지나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정신없다. 아, 정신없는 라디오야.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굉장히 결이 이렇게 좀 고와요. 선 자체가 굉장히 좀 곱고, DJ 마냥. 그래서 약간 좀 그, 그래요. 네, 여튼 뭐 그렇고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또 열심히

심해할게요. 네. 깔끔한 라디오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굉장히 진중한 면도 있기 때문에 예. 1년 중에 지금 많이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진중한 면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자아자찬이라고. 아, 자화자찬이 아니죠. 자아자찬. 예,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 그런 라디오다. 자아자찬. 설공씨, 정신이 없다니요. 듣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라고. 근데 점을 왜 이렇게 많이 찍었지? 예, 설공씨. 정신이 없다니요. 점점점점 12개 찍고. 듣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점점점점 4개 찍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말씀이니까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어제부터 뿜뿜 라디오가 어떤 라디오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오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고품격 헤리티지 크레이지 방송. 헤리티지까지는 좋은데 크레이 그 뭐예요? 뭐? 크레이 야, 크라이다 아주 그냥 예, 하여튼 뭐 좋은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뭐 해석은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예, 어제 이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좋습니다. 분위기 처지는 건 못 참는 뿜뿜 식구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DJ만 막 살리려고 하면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하면 한 분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없는 라디오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DJ가 막 에마스에 들어가고 막 여러분들 술을 질러! 예! 뛰어! 뛰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신없는 라디오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DJ는 차분하게 좀 진중하게 이렇게 가고 여러분들이 막 살리고 예, 이런 선순환 구조?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향하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예, 문자 많이 보내라 이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살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찬양 함께합니다. 마커스 월십의 신령과 진정으로 오찬양 오랜만에 듣네요.

마카스 워십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었네. 아, 너무 좋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었거든요. 마카스 워십 1집에 수록된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2008년에 발매를 했네요. 와, 진짜, 예, 감회가 새롭다. 이게 목소리가 아주 그냥, 예. 풋풋해. 예, 우리 마커스 월즈가지고 그냥. 예. 아, 옛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좋은 이웃이 찬양합니다. 기다리죠. 아, 이렇게 찬양이 가득한 라디오예요. 뿜뿜 라디오. 찬양과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의 수다가 가득한 이곳 여러분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좋은 이웃의 기다리죠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와우 이 노래 뭐야 너무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리고 예전에 테이프 사서 맨날 들었던 기억이 고등학생 때였나 라고 또 추억을 곱씹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요 곡 저 제가 이제 우리 그 2003년에 예, 발매를 했습니다. 네, 좋은 이웃의 이 길을 함께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어요. 2003년이면은 예, 월드컵 직후죠. 예, 2003년이면 2002년 월드컵이니까 2003년이면 이제 저기 그 이효리 씨의 Just One Ten Minute 내 것이 돼 그 곡이 나왔던 해래요. 2003년. 예, 그래서 이효리 씨 그리고 우리 세븐 씨, 예, 세븐 씨가 신인으로 예, 활동을 했던 그런 때고, 우리 장나라 누나, 예, 장나라 누나도 이제 활동을 하셨었고, 그래서 2003년, 아, 뭐 아득하네요, 그죠? 예, 2003년, 그때 발매한 예, 곡이었습니다. 좋은 이웃 기다리죠. 김연주 씨, 오늘 낭만 모드인가요? 이러다가 우리 에리 오빠들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리 형들, 예, 우리 리에리 형들, 소 리에리 형들,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너무 좋았어. 음색 자체가 굉장히 개성이 있고, 딱, 한번 딱 들으면, 아, 이게 누가 봐도 약간 CCM의 어떤 그, CCM 하면 약간 생각나는 그런, 남성 보컬의 어떤 목소리. 예, 아주 대표 주자였죠. 우리 에리 형님들 보고 싶네요.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가사예요.라고 기다리죠. 예,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사가 좋아. 예, 가사가 좋아요. 자,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쓱 넘어와요. 쓱 넘어갑니다. 시절 쓱 넘어가서 이 찬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들으면 딱 좋아. 저도 종종 이 곡을 틀곤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가 약간 좀 음악 감상실 같은 느낌으로 최예민이 부릅니다. New Morning.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AI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또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아, 제 이 타이틀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 요 시간을 통하면 여러분들 뭐 개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가 가고요. 아, 이번 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그 회비가 있습니다. 만 원의 회비가 있는데, 아, 그 회비 우리 광고에서도 나왔지만 강의에 대한 어떤 그 비용들, 그리고 우리 그 식사에 포함이 됩니다. 네, 식사가 여러분들 그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식사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 원의 회비가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신청 링크를 작성하신 이후에 또 회비를 또 입금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금도 벌써 절반 이상이 찼거든요. 한 70% 정도가 지금 자리가 찬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6월의 첫 번째 화요일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또 이렇게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투표 날이라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오셔 가지고 또 어떻게 이 AI를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많이 배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전문가를 지금 박사 예비 박사님이세요. 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신 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박사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박사님 목사님 함께 강사를 모시고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의도 기대되는데 밥도 왠지 먹고 싶어요라고.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거 저거 다 기대가 되죠, 그죠? 네. 자, 단체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몇 분 생각하시는데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서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찬영입니다. 잘 조성된 도심에서 운전하거나 걸어가다 보면 문득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빌딩과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와 같이 인간이 이룩한 이 거대한 문명은 마치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전시하는 화려한 트로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놀랍기만 하죠. 인간은 이제 우주도시를 꿈꾸고 불치병을 정복하겠다며 기염을 토합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대중강연이나 자기개발서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합니다.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있다면 그 어떤 불가능의 벽도 넘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런 메시지에 취해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시를 세울 수는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눈부신 문명의 성취와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은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제 운명은커녕 자기 몸속의 장기조차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자기 심장을 자기 뜻대로 멈추게 하거나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키를 1cm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는 단 1분 1초의 수명조차 연장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주한 이 근본적인 무능력과 비참한 결과의 뿌리를 가리켜 죄라고 부릅니다. 죄란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그분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인간과 창조세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손상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는 마치 국가의 원수가 항복문서에 서명했을 때 모든 국민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내가 아담의 잘못에 연루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분노와 탐욕과 거짓과 같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우리 모두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0: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적 타락은 인간이 괴물처럼 변했다거나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존재의 그 어떤 영역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전적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선은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부분적인 선함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기준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적 타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환자가 스스로 메스를 들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오염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적으로 상실된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짙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 종교에 귀의해서 종교적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 혹은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의나 선한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부분적인 선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도덕적 노력도 그 기준 앞에서는 흠 있는 재물과 같은 것이죠. 도덕이나 종교는 분명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영적인 재탄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없듯이, 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암을 도려낼 수 없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암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영혼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분만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철저히 타락하여 죽음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닙니다. 철저히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로가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55-6690번 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0: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극심한 가난과 감시,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불씨를 지키게 하소서. 어떤 시련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북중 교역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삶에 하나님의 최우심이 임하게 하소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위험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주의 오른팔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우리 정부가 자유와 인권의 가치 위에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폐기하소서. 다음 세대가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복음 통일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과도한 통제와 성과 압박 속에서 불안함과 이기지 못해 점집을 찾는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미신과 우상을 버리고 진리인 복음을 만나게 하시며 만유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핵 무력이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기만과 적대적 두 국가론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민들이 거짓 선전에서 벗어나고 진실을 보게 하시며 막힌 담을 허물어져 복음 안에서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네, 국립합창단의 아, 내 마음속에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2부, 2부도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뿜뿜 라디오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문자도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국립이 아주 그냥 소중하다 소중해. 이병욱스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정수아씨 이제 진짜 정말 아는 분들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국립이 합창단은 잘 알죠. 누구셨죠? 김미영씨였나요? 예, 맞나요? 이병욱씨 이름이 뭐였지? 우리 소프라노에 계신 분, 예,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에 각각의 이제 좀 저희가 이런 분이 있을 법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친근하죠 이제. 예, 국립합창단 다음에 뵈면 정말 저 진짜 예 친근하게 할 거예요. 아유 잘 지냈어요 이렇게 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엘 씨 입장, 김상건, 최유원 함께하고 있고요. 하창수 씨도 오셨고 찬양이 이찬영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나요? 6997님도 입장을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로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즈 씨도 김정숙 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부에서도 뿜파구가 열리라고 있거든요. 뿜뿜 두 글자를 안 남기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여 다 함께 같이 걸어가기 팀이죠. 연평안 조찬민, This is 임성규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시간 10시 11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해 올리도록 하지요. 10시 반에 컨퍼런스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가기 싫다. 일 좀 안 시켰으면 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예, 일을 해야 월급을 주죠. 예, 뿅욱씨.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좋은데 가네, 컨퍼런스. 예, 약간 좀, 뭐, 있어 보이는 데잖아요, 컨퍼런스. 예, 그리고, 세미나. 아, 요런 것들. 예, 또 DJ도 굉장히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뭐, 박람회, 박물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기.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이런 느낌들. 자,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설미니씨, 치과 가는 길입니다. 요즘 병원 투어 중이에요. 간식쟁이라 아무래도 이가 썩은 것 같습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본인이 이가 썩었는데 지금 웃음을 너무 많이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울 타이밍이 없네요.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또, 예. 치아 건강.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잘 챙기고. 그리고, 그 아무리 그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그 나면서부터 이제 치아가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를 안 이가 썩으면 이를 안 닦는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관리를 하고 해도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예 충치가 좀 잘 생기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간식쟁이시면 이제 이가 썩을 만큼 드셨으면 예, 다른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거고. 박충근 장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날개를 펴고 가을을 주실 하나님 은혜 기대하며 단감 썩금 자금 죽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썩금. 약간 조금 전문 용어죠. 썩금. 썩거다. 네. 잘 몰라가지고 섞는 게 뭐죠? 예, 하여튼 잘 섞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나요? 예, 이병섭 씨 선착순 깃발 잡기 해야겠는데 선물도 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깃발요? 예, 무슨 깃발 잡으면 선물 주는데 나도 좀 잡아보려고.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깃발 잡기 재미있는 거 하시네. 아침부터. 예,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405님 오전 오후 9시만 딱 되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손녀의 목소리가 절로 행복을 선사해주는 창원 극동방송 짱! 특히 오전 9시가 제일 행복한 시간. 우리도 활기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 제가 아는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 약간 좀 관계자 느낌이 쓱 나거든요. 관계자 느낌이 나는데, 예.

모르겠네요. 예. 근데 누구신지는 알 것 같아. 느낌이 딱 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예.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일부에서도 소개를 못해드린 분들. 저희가 그 뿜뿜 라디오가 여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를 조금 이렇게 좀 성실하게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치키치키치키 세워드리는 라디오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도 저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저장해놓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가 안 됐다고 예,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충현우 누나 뿜뿜 라디오는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라디오입니다. 우리 누나가 또 좋은 말 해주셨네. 박미옥 씨, 건디는 조용하면 안 돼요. 라고 해주셨네. 승기, 승기, 증승기, 뿜뿜 라디오는 아주 진중한 방송이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그걸 알았구나. 아, 우리 승기, 승기, 증승기. 진중한 라디오 이거를 알아차렸네. 아, 요거 알아차리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데 요거를 알아보네. 야, 고맙습니다. 정성기 씨. 우리 충현이 누나도 고맙고 박미옥 씨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우리 진갈렙 장로님.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 주셨었던 진갈렙 장로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김병미, 예, 김화경 그리고 예, 이성훈 씨 2부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찬양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너는 존귀한 자. You are 존귀한 자. 죄송합니다. 함께 찬양 들어보시죠.

0: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들 이쪽으로 들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드릴게요. 마음 잘 안아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지켜 세워주실 우리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김진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시작부터 안아드려야 될 분이 계세요. 우리 차미경님. 예, 네. 저는 왔는데 단 한 번도 안 불러주시네요. 정말 왕삐진 진짜 그냥. 예.
1: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잘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크스크스크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내담자의 어떤 사연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시간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시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주에 그런 것들을 다 방송 소재로 해가지고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들의 가슴이 넉넉합니다.
0: 예, 익명 철저하게 보장해드리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별의별 경우를 다 겪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상처를 또 받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상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뒤에서 돌고 있을 때, 아니면 사과 대신 변명만 들었을 때, 반대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참고 넘기거나 뭐 친한 동료에게 뭐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자, 오늘 품품 상담소에서 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직장 내 관계와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마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매직입니다. 할 텐데요. 매직인데.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떠한 편인가요? 바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2번 참고 혼자 넘기는 편이다. 3번 친한 동료에게 먼저 얘기한다. 4번 거리 두기를 하면서 피하는 편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솔직하게 그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바로 말하는 편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바로. 그리고 내 뱃살은 말은 못해요 이렇게 남기신 분도. 네,
1: 그건 비밀로 간직하시는 거.
0: 예. 그거는 본인만의 비밀로. 저희도 비밀 지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본인도 비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떤 편이십니까? 갈등이
1: 저는 바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0: 아, 바로 이야기하시는
1: 그러니까 대신 편이고. 대신 이 바로 이야기하는 게 좀 제가 갖고 있는 강.

0: 도에서 좀 다운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날 것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니까 좀 강도를 낮추는 훈련을 저는 좀 많이 해서 예. 강도를 낮춰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편이에요.
1: 그렇군요. 예. 예. 저 같은 경우

0: 좀 힘들어 하시는데 1번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날 것이라고 하는 게 받은 그거를 내 감정대로 쏟아버리니까 상대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좀 덜어내는 훈련을 좀 하시고 예. 바로 이야기를 전달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1: 이분께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갈등이 생기면 냅다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한 두세 달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쏟아내는 분. 예.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시고.
0: 그렇게 되면 관계가 이제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건드리면 큰 소리가 나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관계 안에서의 친밀도가 조금 약해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예.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1: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아우, 자, 알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네. 자, 3번도 꽤 많으시네요. 친한 동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다. 예.
0: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친한 동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 지금 속상했거든. 위로받고 그쵸, 싶어서 그쵸. 하시는 예. 말씀이세요. 이럴 때 이제 대한민국의 너만 통신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주파수나 그런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시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1: 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0: 4번도 있으시네요.
1: 예, 4번도 있고.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과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항입니다. 1번 약해 보일까 봐. 2번 내가 틀린 걸 인정하게 될까 봐. 3번 괜히 일이 더 커질까 봐. 4번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자 1, 2, 3, 4번 중에 여러분들이 사과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렇죠. 겁니다. 한번 예.
0: 나는 어떤 상황에 어떤 것들이 더 익숙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개선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 그렇습니다. 사과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1번 약해 보일까 봐, 2번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져서, 3번 괜히 일 커질까 봐, 4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이 밖에도 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렇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임상에서 경험해보면은 예. 사과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 아,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네, 몰라서. 그러니까
0: 내가 사과를 한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분명히 사과라고 전달을 했는데 상대는 그게 사과가 아니라 변명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어색하고 힘드시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으시더라고요.
1: 그냥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 바람이 예, 묻어나오는 걸 수도 거죠. 있고 네. 그죠? 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그렇죠.
0: 저 상황에서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예. 아 상대방 상황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아 속상했구나.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사람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 이제 상황이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1: 자 사과는 쉬운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사과를 하는 느낌인데 이 적당한 선을 모르겠습니다라는 고충을 또 토로하시는 분도 그쵸. 계시네요.
0: 먼저 내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 내가 먼저 접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1: 내가 사과할 일이 있는 건 아닌데도
0: 불구하고 그래 내가 미안해라고 하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선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과하는 과정 가운데 관계 회복은 너무 좋으신데 그게 너무 많이 빈번해질 경우에는 상대가 또 빈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아 불을 켜놓은 거 미안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미안한지를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선을 긋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 야, 또 한 분께서는 사과하기 힘든 이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맞죠.
0: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사과를 많이 왜냐하면 그 사과를 한다는 건 내가 실수한 거거든요. 사과한다는 건 내가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던 부분인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들이 사과가 좀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시정에 대한 부분을 네.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0: 거죠.
1: 분들
0: 네, 예, 그렇죠.
1: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서 먼저 사과하기도 네. 합니다.
0: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렇게 먼저 사과를 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1: 뭐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0: 그럼요.
1: 그렇죠? 예, 이런 그러니까 일들은 많이 있죠.
0: 대상자가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는 이 사람을 먼저 챙겨보는 게 사과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먼저 시작점에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0: 패배했다, 실패했다, 안 된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가시니까 사과가 어려우신 거거든요. 사과는 관계를 연결하는 감정을 만지는 언어예요. 그렇군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뿜뿜 상담소를 시작을 해봅니다. 자, 앞서서 꼬일 대로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마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이게 뭔지를 그렇죠. 이미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오늘 그 사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중간관리자 팀장님이세요. 회의 중에 후배의 반복되는 실수에 아,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아,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후배가 입을 꾹 닫더니 급기야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팀장님의 갑질 때문에 회사 다니기 힘들다라는 뒷담화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이제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또 상담소를 찾아오셨는데 팀장님의 호소는 이거예요. 제가 말을 세게 한 거는
0: 인정해요.
1: 인정합니다. 근데 뒤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거 이것도 굉장히 잘못한 그쵸? 거 아닙니까? 충격적입니다. 이거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제가 피해자인 건지 헷갈립니다. 이제 껄끄러워서 그 친구 얼굴 보기도 불편합니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0: 한번 그 이미지를 좀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내가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후임에게 실수를 지적을 했어요. 업무 중에 이야기를 네, 실수를.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였기 때문에 이젠 고칠 때가 좀 되지 않았냐.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라고 제가 후임에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제 가까운 친구에게 들린 거죠. 너 갑질했냐 건수한테? 이제 이런 메시지가 온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업무 중에 했던 일인데 그게 갑질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후임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더군다나 친밀도가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내게 직접 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많이 흥분하고 속이 상하고 배신감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직장에서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럼요. 일이잖아요.
0: 이게 직장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내담자, 그러니까 팀장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자, 먼저 그 갈등의 시작을 조금 보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예.
0: 그렇죠. 업무 지시에 따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업무라고 얘기하지만 업무 중에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거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 안에 핵심 포인트인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도 이 건에 대해서는 나랑 좀 남아서 얘기 좀 더 하고 갔으면 네. 좋겠어라고 하는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언어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언어 치료가 필요.
1: 설사 업무라고 할지라도.
0: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내담자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침이었어요. 하지만 받는 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내 실수를 지적받은 수치심 그리고 억울감이 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1: 아, 그렇다면 그 쓴소리를 들으신 마음의 어떤 상처를 그쵸. 입으신 그 후배분께서는 네. 왜 그럼 제 3자를 찾아갔던 걸까요? 그 그러니까 심리는 뭘까요?
0: 우리가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군가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
1: 내 편.
0: 네.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고 호응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더더구나 조직 안에서 상사에게 다이렉트로 가서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기
1: 쉽지 않죠.
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정말 창피했는데요? 그러니까 1대1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좀 간이 큰 토끼처럼 밖에다가 간을 놓고 온 토끼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직 안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호응해줄 수 있는 대상 제3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뭐 동기가 됐던 뭐 가까운 사람이 됐던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여정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풀고 나면 이게 PD님, 우리가 처음에는 아, 나 너무 속상했어 라고 1차적인 감정이 전달되면 그걸 들은

0: 상대가 또 가까운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또 가까운 누군가에게 얘기하겠죠. 예. 진여가 오늘 많이 속상했대. 근데 나도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 좀 말이 좀 세더라고.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들은 또 A씨는 또 누군가에게 가겠죠.
1: 스노우볼이 됩니다. 네. 스노우볼이. 예.
0: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사하고 이 내담자하고 가까운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 너 진여한테 갑질했냐? 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1: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험담했다.
0: 그렇죠. 가 되어지는.
1: 예, 신뢰가 깨지고. 네.
0: 그래서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이 소문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면요. 당사자와 해결하는 게 가장 용이한데 이걸 너무 힘들어하시더라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제 상황은 벌어졌고 이 상황에서 팀장님께서 오늘의 내담자가 네. 억울함을 좀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0: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 내담자분이 갖고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가장 계속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 사과에 대한 분에 대한 왜곡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를 하면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여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1: 보통
0: 거
1: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0: 그리고 내가 이 조직을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들 또 하나는 괜히 약해 보일까 봐 내가 이걸 후임에게 사과를 하는 순간 후임에게 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감정이 막 있으셔서 힘들어 하셨는데 설명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설명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깨어졌던 관계든 깨어져 가는 관계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걸 연결하는 언어가 사과예요. 미안해. 그 생각 미처 못했네? 속상했다. 이 메시지 하나면 깨어져 가는 관계가 다시 이렇게 붙어져요.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깨어졌던 물건을 접착제를 붙였을 때 이게 바로 붙었나라고 확인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붙어질 수 있는 굳어지는 시간을 두는 것처럼 사과는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였다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인식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분이 그래서 사과에 대한 인지 왜곡을 바꾸는 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과인데
0: 그럼요.
1: 사과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약해 보일까 봐 그리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돼버릴까 그렇죠. 봐 그렇지만 관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0: 회복 언어다.
1: 예, 회복을 위한 언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압박을 받아서 그랬다. 단순한 업무 이야기였다. 이런 설명보다는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난 내가 상사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해? 그 업무 중에 했던 얘긴데?
1: 그 늘 흔히 하는 우리 사과하시는 네. 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미안해. 네. 그런데
0: 그게 업무 중에 있었던 일이잖아.
1: 그런데
0: 설명이 들어가거나
1: 여차저차 해서 네. 그랬다.
0: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사과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는 부분이 뭐냐면 근데 너도 누구한테 얘기했잖아. 이제 라고 또 그분한테 볼을 던져버리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과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이 되어지는 경우가
1: 그러니까
0: 많으시죠.
1: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과를 받으려고 사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0: 그죠.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
1: 야, 네 사과 내가 받으려고 그쵸? 내가 먼저 사과한다.
0: 그쵸?
1: 이런
0: 그쵸?
1: 느낌으로 내가 먼저 선사과하고 근데 너도 할 말 있지 않을까?
0: 그렇지. 내가 사과했는데 그러면 메아리라도 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관계 자체가 회복이 아니라
1: 그럼요.
0: 또다시 멀어져 있는 뭔가 사과는 했는데 회복되지 않고 거리두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거리두기 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올라오는 내용도 있지만 아, 그 사람 원래 그래요라고 포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포기는요 관계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의 시작입니다.
1: 슬픈 얘기 아닙니까?
0: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포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시도해보고 한 번 더 베풀어보고 한 번 더 다가가는 훈련이 저희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도 뭐 예, 그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0: 네.
1: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예.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 너무 힘듭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더라고요.
0: 그럼요.
1: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과를 본인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어떤 느낌일까요?

0: 사과를
1: 본인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0: 나 사과한 착한 사람이야. 아. 이런 의미인지 보내신 분이 맥락이 사과를 본인의 우월성.
1: 그러니까 너가 나는 그런 걸 해도
0: 또 나는
1: 내가
0: 받아줄 수 있어.
1: 내가
0: 이런 느낌이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뭐,
1: 그렇군요.
0: 근데 저게 느껴졌다고 하는 건 저분이 사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가 그렇게 오면 어 이거 뭐지? 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 그 미묘한 차이를.
1: 그렇군요. 예. 제 잘못 아니면 사과를 못해서 사회생활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라고 네네. 남겨주신 분도 네. 계십니다.
0: 네. 근데 그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는 잘잘못을 따지면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저기 올라왔던 분들 중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관계로 해서 먼저 사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네. 사과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린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 경직되어진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유연한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한번 품어주는 부분도 그렇죠.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1: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대개의 경우에 많은 경우가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작용 반작용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입장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0: 상대방의 감정을 만져주는 거거든요. 그쵸.
1: 그분도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쵸? 잘못한 거 없을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내담자 보면 업무 중에 회의 중에 업무를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임이 가갖고 속상하다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상사님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후임 입장에 보니까 그걸 꼭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했어야 됐어?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
1: 예, 그러니까 팀장 입장에서는 네. 네가 잘하지 그럼.
0: 그렇죠. 그러니까 후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꼭 그렇게 거칠게 하셨어야 됩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어진
1: 그러니까
0: 거죠.
1: 모든 것은 이제 상호작용이 그러면, 있기 예.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 난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어쩌면 좀 교만이 아닐까.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고 있는데. 예.
0: 내가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취급을 어머. 하는 게 아까 전에 우월성을 사과를 했는데 했더니 우월성이 나타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 다른 사람의 사과를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0: 나쁜 사람입니다.
1: 아, 그러네요. 예.
0: 상처받지 마시고 네. 아, 저 사람은 저러려니 하시고 내가 할 역할을 하는 것. 네. 이게 우리가 정직해지는 거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사과에 대한 그리고 직장 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공감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자면 자, 어색해진 직장 동료와의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그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회복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이게 안 보고 살 건 아니니까. 회복을 위한 어떤 그 팁이 있다면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소개해 주시죠.
0: 가장 중요한 것들은 네.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이제 회복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건데 다만 중요한 건 감정 방어를 우리가 수시로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상했어요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방어로 해서 변명하시려고 막 해서 해명하려고 하세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 그렇게까지 생각했지보다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먼저 말해 주셔야 돼. 저 아까 전에 속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껴?
1: 난 그게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느꼈어?
0: 그렇죠. 그게 방어예요.
1: 이게 아니고.
0: 방어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준 게 그렇게 느낄 수 있었네.
1: 아, 그랬구나.
0: 그렇죠.
1: 아,
0: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잘 쓰는 거 구나를 좀 데리고 와 주시면 되세요. 구나. 그래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라고 짧게 붙여 주시면 상대의 전투 자세도 완화시켜주는 거고요. 나도 방어하려고 했던 게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자, 2단계는 뭡니까?
0: 그리고 사과는요, 짧게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게 이 과정이거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상대가 들을 때 저게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호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 이 사람은 사과할 마음이 없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네라고 해서 관계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1: 짧고 명확하게 사과하라. 네.

0: 자, 3단계는요?
1: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접착제가 붙었어요. 사과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어지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옛날처럼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안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또 아니 나는 사과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변해? 라고 또 원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접착제가 붙으면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과를 하고 나면 상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시간이 필요하다. 네. 예. 자, 이상입니까?
1: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제3자에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화하기보다는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먼저 물어봐 주세요.
0: 예, 직접 얘기하라는
1: 그럼요.
0: 거죠. 직접. 예, 직접.
1: 3자를 거치면요. 예. 각색되어져 오게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고요. 네.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한 과정인데 공개적인 지적보다는 개별적인 시간을 좀 가지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0: 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자, 어색해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실천 전략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방어를 멈출 것.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했지? 나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이거보다 누군가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것. 2단계는 사과는 짧고 명확하게. 좋은 사과는
1: 길지
0: 않다라는 거. 세 번째, 사과 이후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존중해 줄 것. 그래서 4단계,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할 것. 누구를 거치지 말고. 자, 5단계는 공개적 지적보다는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 이렇게 5개의 팁을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멀어지고 어색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뿜뿜 상담소 진행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뭐 난리 났네요. 예, 댓글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 울분도 많이 저기 네. 알 것 같고 여러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이야기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어떤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마무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소장님.
1: 관계 회복은 거창한 해결보다는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불편해서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한번 관계 회복을 시도해보시는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김진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0: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거지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평민으로 가장을 하고 시찰을 다니다가 그 거지를 만나게 되죠. 왕이 구걸하는 거지에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줄 것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거지는 가지고 있던 자루에서 쌀 한 톨을 꺼내 평민으로 가장한 왕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왕도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 거지에게 건넵니다. 저녁이 되어 자루를 열어본 거지는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금 한 톨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지가 무릎을 치며 더 많이 드릴 걸 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얻는 것에 더 익숙한지 나누는 것에 더 익숙한지 가끔 아니 자주 마음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의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 날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왔던 걸 이번에 제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는 왜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또 손에 꼽아보니까 네. 양심도 진짜 없이 꼽히는 게 몇 가지 없더라고요. 네네.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지났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네네. 갖는 것 그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네. 우리가 모르거든요.
0: 네, 잊고 그러니까. 살기도 하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은혜를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사실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니겠습니까?
0: 아멘.
1: 그 네. 마음 자체를 받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네.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항상 그러세요. 뭘 줘. 네가 기억해줘서 고마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1: 그럼요,
0: 너만 말씀하십니다. 괜찮으면 나는 다 괜찮아. 아,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또 죄악 가운데 우리가 버티며 견뎌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소원하고 아버지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그럼 찬양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십시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에

0: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9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무료급식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훈 목사님과 건빵 전도를 하시는 박상국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요. 또 교회도 부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3293님 목사님 성함도 말씀해 주셨으면 교회 이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아무쪼록 귀한 사역입니다.
1: 목사님들이 본이 되시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들 사역과 교회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요 이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은 목사님과 박상국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부르심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또 교회도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3923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종의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41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89세 되셨는데요. 지금 위독하십니다. 저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아버지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몇 달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참 그 자녀분들이 우리 노령의 그 아버님을 네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참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위독하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또 위독하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또 그것도 하나님의 네네.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아버님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4195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89세 여생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생명의 수가 거의 다 돼서 지금 위독한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몇 달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아버님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 아버님을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정말로 이 땅의 그 어떠한 삶보다 더 복된 삶 천국이 우리 아버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겨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 이후에 더 믿음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4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된 중국에서 온 효빈 집사의 친언니가 오는 6월 9일에 한국에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형부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소

0: 하셔서 결혼식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혼인신고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야외에서 작은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배 당일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또한 언니 부부의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네, 결혼식을 앞두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혼인신고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함께 생활할 수 없다. 야, 대단하십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네. 참 이게 믿음의 또 귀한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효빈 집사님의 친언니 이야기죠.
0: 네네, 네네.
1: 우리
0: 그렇습니다.
1: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사 이사님, 우리 효빈 집사님의 친언니 그 결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두 분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결혼 당일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언니 부부의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921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6월 말에 해군 전역을 앞둔 조카 박유성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화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잘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에 좋은 교수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믿음이 있는 좋은 교수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1: 맞아요.
0: 네, 우리 박유성 군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친척 어른이 계셔서 분명히 네 분명히 믿음의 바로 선 청년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만나게 해주시겠죠.
1: 아예 아멘. 네. 네, 우리 이렇게 참 이런 박유성 우리 형제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저녁을 앞두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네네. 있는 어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9215님, 우리 6월 말에 전역을 앞둔 우리 박유성, 우리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역 이후에 아버지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20여 개월 동안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마지막 전역할 때까지도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이후에 또 복학을 준비하고 또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좋은 교수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박유성 우리 청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좀 좋은 제자이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칭찬하고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81번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634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린 뒤 남겨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또 어머니께 필요한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해놨는데 아마도 그것보다 더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 근데 네. 저희 교회도 이 비슷한 일이 네. 있었거든요.
0: 네네, 그래서 많아요.
1: 제가 그래 우리 믿는 우리 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0: 네.
1: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돈 문제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 돈에 많이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 6347님 이 가족 간에 뭐 형제 지간이겠죠 뭐.
0: 네네.
1: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시고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이후에 상속 문제로 우리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진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겸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제지간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또 남겨진 우리 어머님 또 필요한 부분들 우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이 가정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0: 하나님과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니.
0: 그래서 이 문제를

0: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번이었거든요. 오. 3401번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저는 30살이 넘도록 키가 크더라고요. 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키가 7cm가 더 컸어요. 와. 그래서 키가 한 20살 이전에 다 큰다는 법도 없을 뿐더러 저희 큰딸이 아주 작거든요. 그런데 저희 큰딸은 하이힐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죠. 네.
1: 우리 큰딸이 지금 어떤 상황 지금 처해 있는 그 네. 키 그것보다도 네. 네. 네. 그 마음이 좀 강건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좀 전 우리 기도 제목 올린 우리 어머님인지 아버님이 어머님이실 것 같은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큰딸을 위한 귀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딸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큰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딸인지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작은 키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자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도 보겠습니다. 9507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이 이번 달 월급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가정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네, 요즘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보통 가정들은 하루 그달 버는 거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정적으로 또 식구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9507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9507님 우리 남편의 이번 달 월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인데 또 여러 가지 또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이라는 그 직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남편이 또 월급을 받기에 또 향후에 또 아무 염려 없이 직장을 다니고 또 매달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직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7087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85세 되신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호흡을 편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의 지친 마음에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네,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1: 아이고,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나 봐요.
0: 네.
1: 근데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따님이 끝까지 이 아버님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5시간 동안 따님이 찬양을 부르니까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아멘 하시고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 아버님 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0: 그 생명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7087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서 폐암 말기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우리 아버님이 아직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오랜 기간 또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병수발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자녀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8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논산으로 입대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군입대 시켜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군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동기들과 선임들을 만나게 하셔서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날 입대한 논산훈련소의 모든 아들들 모두 다치지 않고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훈련하며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가정으로 사회로 무사히 다들 전역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아유, 마음이 뭉클합니다.
0: 제 아들이에요.
1: 목사님 아들이세요?
0: 네네.
1: 아, 그러세요?
0: 어제 논산 갔다 왔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네. 0825님 누구십니까?
0: 제 아내죠. 누구겠습니까?
1: 예. 네, 아유, 진짜. 저는 하나 보내고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아니, 셋을 보내도 뭉클하시고.
0: 셋 보내면 하나는 면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안 됩니다. 법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0: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우리 0825님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먼저 두 아들을 이미 또 군에 보내서 전역을 시켰는데 또 마지막 아들 어제 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막내 아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대한 우리 많은 우리 장병들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장병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나중에 제대해서는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들 우리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재건 아름다운 교회 성홍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백은동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저는 신명기 34장 1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응답받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

0: 아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던 자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모두 친밀했던 모세. 그의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친밀한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기도는 막연한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거룩한 변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결코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의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질병 치유의 약속, 범사 형통의 약속, 영원한 생명과 부활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이제 기도의 태도를 바꿔오십시오. 주님,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치유를,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죄 용서를,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아들의 피로 약속하신 형통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꿈꾸며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구원보다 백성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긴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저주까지 각오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 기도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필요, 나의 성공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모세가 그토록 영광을 보려 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에게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충격을 이겨낼 유일한 길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충격과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잠시 잠깐 맛보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기에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2시까지 산돌 손양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손양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1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교회의 책임있는 선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어제 발표한 목회 서신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교총은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가 정쟁을 멈추고 정책 중심으로 공명선거를 치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교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

독립성과 공적 책임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각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절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국민을 섬기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교대 한 성결교회가 제10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의 생명수 샘교회 이종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어제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막한 총회에서 이종만 신임 총회장은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은퇴 목회자 복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림제일교회 황재돈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성결대 설립자인 고 영암 김응조 목사를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려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성총회는 사흘간의 회무기간 개교회 중심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단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선교비전 2030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조세포탈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직 핵심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중장부 등을 통한 세금포탈 경위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대법원 패소로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번 사건이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치권을 통해 무마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청탁 여부를 전방위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지난 14일 신천지 내 2인자로 지목되어 온 고 전 총무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고 전 총무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경위와 정계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조계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성정체성 관련 학습 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당국의 엄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의 사회문제탐구 수업에서 시스젠더와 젠더플루이드 등 8가지 성정체성 개념을 정답과 연결하도록 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극심한 성적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에는 성별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남성과 여성뿐이라며 개인의 심리나 느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개념을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성 친구에게 끌리는 학생의 사례를 제시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쓰게 한 문항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빌미로 학생들의 인격을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언론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감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와 교사들이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른 인성과 규범을 함양하는 교육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교회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과 자발적 위원회 사역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 성광교회는 출석교인 430여 명 규모임에도 교인들의 자발적 제안과 은사론에 기반해 화장실 청소부터 큐티 사역까지 무려 60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하며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판을 깔아주면 평신도가 은사대로 자비량 사역을 이끄는 이 모델은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경기도 새노래 명성교회는 코로나 이후 약화된 지역 중심의 구역 체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비슷한 삶의 주기에 있는 교인들을 묶는 연령별 교구 체제로 개편해 소그룹의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새들백교회 등의 사례처럼 평신도 리더를 촘촘히 세우고
이들의 번아웃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0: 미래 소그룹 목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맑다가 저녁 들어서 하늘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1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이웃의 친절로 위장한 2단의 방법입니다.

0: 여보, 우리 집 너무 좋다. 인테리어도 좋고.
1: 그래, 햇볕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0: 조용해서 마음에 들지?
1: 맞다. 저번 집은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잖아.
0: 맞아.
1: 아,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이삿짐 정리한다고 피곤한데 배달 시킬까?
0: 어?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2: 아, 안녕하십니까. 옆집 1004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3: 예예, 무슨 일이신지.
2: 아, 제가 갈비찜을 좀 만들었는데.
3: 아이고.
2: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 아,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아, 우얕은 거 감사합니다.
2: 아유, 이 얼굴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진 걸 보니 딱 신혼이신가 보네요.
0: 네.
2: 그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이소. 아, 저기 옆집인데 과일 좀 드시라고요. 아, 저기 옆집인데 김장김치를 했거든요. 아, 저기 옆집인데 식혜 좀 드세요.
3: 야, 그 옆집분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네.
0: 아, 그러게. 뭔가 부탁하려고 잘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웃을 때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나 완전 깜짝깜짝 놀라.
3: 뭐야?
0: 혹시
2: 옆집입니다.
3: 아, 또 왔다.
0: 아, 여보, 자기가 이제 음식이든 뭐든 안 가지고 오셔도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려.
3: 그래야겠다. 저기요, 그 이제 매번 너무 감사한데요.
2: 아유, 감사하다고요? 아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그 참된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3: 네? 참된 기도요? 갑자기.
2: 아, 참된 기도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도 일반 교회 다녀봤는데 진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뭔지, 영적인 양식이 뭔지 진짜로 가르쳐준다고요.
0: 아, 저희도 교회 다녀요. 문에도 교회 이름 붙여놨는데.
2: 아, 그거 저도 봤지요.
0: 예.
2: 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진짜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된 기도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3: 그럼요.

0: 혹시 그분인가 뭔가 아니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잘해준 겁니까?
1: 그런 건 아니고.
2: 아, 저기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된 기도를 하시면 뭔가 다르실 테니까 저희 부부가 이 집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아시겠네요?
1: 일단 신혼이시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맞지요?
2: 저희는요 조용히 지내는 걸 제일 바란다고요.
0: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이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나갈 때 문 앞에 있는 교회 이름 단디 보고 나가이소. 예!
2: 이웃의 친절이 때론 무서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0: 단디 보이소이.
1: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3: 함께합니다.

0: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네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값지고 귀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덕과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가 흘러가면서 맺어진 빚어지고 한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귀한 지혜, 귀한 덕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이겠습니까? 역대상 2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최후의 말을 쭉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참으로 소중하다 할까요? 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써 3000년 전이잖아요. 딱 3000년 전이죠, 지금.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을 가장 추앙을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기억하시면 중간에 별이 하나 있죠.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중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정,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폭풍과 비바람이랄까요? 이런 것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족 가운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이었으니까 얼마나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범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지요.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 매를 맞고 다윗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와 맺은 언약,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계속 지켜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가장 꿈꾸었던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은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에도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왕궁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래서 건축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은 다윗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모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뜻, 자기의 야망, 자기의 수건 이것을 달성하려고 무리를 수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였고요. 거기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죠. 그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과업은 이미 솔로몬에게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그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9절이었습니다. 우리 9절 세 번째 읽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평생 동안에 검증되고 체험하고 확인했던 바로 그 지혜의 유언이죠.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그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솔로몬이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유언대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할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내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끝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고요. 아무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더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겪은 어떤 의미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지식, 체험적인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을 어떤 의미로 진짜 알라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본인의 지적인 면에서만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적인 것, 자기의 의지적인 것, 자기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으로 그가 가지게 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요. 유명한 청교도 사상가인 영국의 카라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라일이라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한 성직자가 이제 그곳에 부임을 하면서 유명한 카라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라일이 그에게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충원하는 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류의 지식입니다.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식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에게

아첨을 늘어놓는데 이전에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스승이 되지 못했다. 자기가 만난 플라톤이 정말로 철학자이고 정말로 뛰어난 수사학자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플라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스승을, 스승되었던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플라톤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거는 수사학에서도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그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에게서 참된 지식을 배울 수가 없지. 사랑하는 마음에 오직 참된 지식이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지식이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도 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불신하고 있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그저 떨떠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였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장하고요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 늙어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정직하심, 의로우심, 그에게 바위 되심을 선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솔로몬도 체험하기를 바랬죠.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도 알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이 알라고 권면한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지식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아주 소중한 세 가지의 성품을 특별히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경험하여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과 본질에서 거룩하시죠. 만일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네가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전쟁과 더불어서 그의 범죄도 함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그에게서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공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참한 마음의 고통과 징계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이제 고백이 시편 32편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처참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액이 풍족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누르니까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사랑의 체험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신음하고 뼈가 새하고 모든 기운이 빠지고 진액이 다 말라버려서 이제 죽음에 거의 다다른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바로 이어서입니다. 아까 제가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어서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하는 거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상 28장 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가 여전히 왕위에서 내쫓기지 아니하고 왕위를 지키고요.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왕 가문을 이루게 만들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것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빠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변할 때가 딱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용서는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가 변하고요.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요.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살아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늘 진노의 대상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교리는 너무 값싼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되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죄가 진짜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그 결과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본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 은혜, 그 용서의 기쁨이 그 사람의 변함에 그런 기본적인 힘이 되고요. 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가 하니까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토마를 해주신다. 토마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황물질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글자와 이런 것들을 다 싹 빼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양피지가 귀했잖아요. 여기에 성경을 쓰고 했는데 이게 다시 쓰려고 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든 것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잉크를 다 빼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읽을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리신다. 찾을 수가 없죠. 지금도 여러분 바다에 비행기 들어가도 비행기 거의 못 찾습니다. 비행기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큰 게 들어가도.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동이 서에서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옮겨버리신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다윗이 또한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여러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이 재밌습니다. 시편 37편 3절인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너희가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 뭐냐? 너희가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그분의 성실하십니다. 너희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콜리지라는 기독교 철학자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기독교를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기독교를 변증,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잘 진리라는 사실을 잘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증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어마어마한 논리와 근사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제시할 줄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콜리지의 말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시도해보세요.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알 것입니다. 이게 콜리지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시도해보고 체험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를 찾을 때에 내 영혼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한번 시도해보고 체험해보라는 것.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이 말씀도 참 재밌게도 말씀을 썼어요. 들어보실래요? 맛있게도 썼어요. 이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괜찮은 음식이고 훌륭한 음식이고 대단히 맛있는 음식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먼저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코를 가져다가 냄새도 맡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사가 어떻게 그것을 요리했는지 그것을 들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셔야 됩니다. 저의 설교를 들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맛을 보셔야 돼요. Tried and proved. Try 하시고요. 그리고 prove 하시는 것.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철학자나 그리고 철학서적이나 수필집이나 시나 노래나 강연이나 상담에서 끊임없이 듣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역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면서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나는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여기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나 흠이 없는 완벽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찢어지지 아니한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지지 아니한 마음을 말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하는 것, 딴 데 나눠주지 아니하고 다 해서 하는 이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F.F. 브루스가 다윗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랄까요? 마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이 바로 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의 성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보여준 행동으로 알 수 있었다.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왕의 채통도 버리고 위신도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섬겼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드렸던 다윗, 바로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 섬김을 솔로몬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엘 무디가 어느 날 자신의 신앙 계승자인 R.A. 토레이 박사를 데리고 시카고의 한 고층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시카고의 그 시내를 전속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토레이 박사, 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나는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을 맹목적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디엘 무디를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디엘 무디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도사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분의 뜻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큰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신이라면 내가 나누지 않으려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생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신실하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온전히 섬깁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누지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누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깁시다. 두 번째,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여기에 기쁜 뜻이라는 것은 강제된 마음이 아닌 것을 뜻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will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willing,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뜻입니다. 마지못해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요되고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요즘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강조를 하는 거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도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바울이 헌금과 헌신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 들어보실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도 헌신도 즐겨하사 기쁜 뜻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쁜 뜻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친 어린아이의 헌물을 누가 강요된 헌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든지 기쁜 뜻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록 우리는 제대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고요. 아마 제대로 섬기면 그분을 다시금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를 찾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다 더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섬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열죠.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QR코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기하게도 코드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더러워져도요 스캔이 다 된다고 하네요. QR코드에는 오류 정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최대 30%까지 손상되어도 나머지 정보로 원래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QR코드래요. 그러니 웬만큼 찢어져도 다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작동하도록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야, QR코드는 이제 앞으로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오, 저거 앞으로 보실 때마다 아, 저게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야, 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상 작동되는 기능이 있구나. 자, 여러분 QR코드는 이제 새롭게 보시게 되겠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30%가 아니라 70%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그분의 은혜로 채우시고 온전한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라고 흔히들 생각하시잖아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여러분 발 빼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완전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오늘까지 전달되는 것, 인간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자로 본질이라고 한번 단어로 참여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죄로 훼손될 수도 있지만 그 본질,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의가 되신다면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본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게늘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그거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를 따져도 이게 짧은지 먼지 출발점 기준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몇 킬로미터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마다 그 거리를 재는 기준점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오케스트라에서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라라고 하는 도레미파 솔라 있잖아요. 그라 음을 오보에가 쫙 불잖아요. 그러면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자기 소리를 맞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음정을 정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찬양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삶엔 더할 나위 없죠, 여러분. 우리 삶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또내 감정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감정이 늘 한결같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이 세상에 돌아가는 유행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행 따라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유행 따라 집이 지어지기도 하고 뭐 유행 따라 음악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유행 따라란 말 자체가 유행이 지나가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준이. 요즘 뭐뭘 좋아한다. 뭐 두바이 어쩌고 뭐가 근데 그거 벌써 유행 지나갔대요. 뭐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게 벌써 지나갔단 말은 기준이 될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바뀌지 않는 건 뭐가 있지?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지? 그래서 찾아내는 진짜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여행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첨해서 선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기가 보급되기 전 여러분 혹시 나 어렸을 때 전기 처음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어 이런 분들 계세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전기가 안 들어오던 그런 시절. 저한테도 뭐 그런 기억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올 때 등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등대. 이 등대지기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이 전기 들어오기 전에요. 그때 등대지기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등불의 심지를 다듬는 거래요. 그리고 거울을 닦는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불을 비춰야 되니까 거울에 매일 밤 끄름이 앉으니까 이 그름 앉은 거울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빛이 멀리 가지 못하는 거죠. 등대지기 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역할이 등대지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거울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거울도 등대지기 같은 마음으로 좀 잘 닦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전처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쉼없이 나오고 있어요? 찬양이 흥얼흥얼 끊임없이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나 전 같지 않아, 나 요즘 전 같지 않은 게 확실해 동의가 되신다면요, 여러분 마음의 거울을 좀 한번 닦아보시죠. 오늘 오후 찬양여행과 함께 마음의 거울을 닦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그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도 중국에 몇번 가봤지만 만리장성은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사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뭐 어떤 분은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라는 표현도 하시던데, 그런데 그 건축물 만리장성, 그것도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그렇게 큰 거대한 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작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서 만리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벽돌을 몇 개나 나르면,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리면 그만한 수천 킬로미터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걸 한 장을 쌓아서 이거 언제 이걸 다 해? 이러면 시작도 못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야,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유,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될것 같아. 못하겠어. 자, 여러분, 하고 못하고 그것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정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고 못하고의 기준, 우리 기준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변치 않는 건데, 내 감정에 할 만하다 그럼 하고, 못하겠어 그럼 안 하고, 그럼 기준은 내 느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죠. 오늘 하루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 별거 아닌 것, 이거 한다고 무슨 티가 나나 싶은 일을 주님이 하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 하시는 거죠. 만리장성에 벽돌 하나를 얹어라. 그러면 얹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의 눈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 찾으시는 그 충성스러운 한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수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저주를 시간 순서대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뾰족한 삶 모양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첫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까지는 그는 줄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점점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의하게 죽인 후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엄한 징계를 받게 되어 그 그래프가 급속도로 하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양은 아니지만 뾰족한 삶 모양이 그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그래프는 계속해서 상승해가는 그래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며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의 영향력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포함한 나의 후대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5장과 6장

말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역대상 5장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에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루벤 지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면, 루벤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가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 그의 어머니였던 레아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동생인 라헬에 대한 시기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하여 첫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과 동생과의 경쟁에서 비록 자신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내가 먼저 낳았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또 가문의 혈통까지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첩이자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와 동침을 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도 보게 되면 루벤 지파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에게 마저 밀려 장자 지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루벤 지파는 성경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루벤과 그리고 루벤 지파가 자신의 삶 가운데 축복의 씨앗이 아닌 저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자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레위가 아버지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자 그녀에 대한 복수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후 레위는 자신의 바로 위의 형제였던 시므온과 함께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칼로 그들을 모두 도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야곱은 두 형제에게 크게 진노하게 되었고,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임종하기 전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만큼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데, 제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레위도 자기 인생 가운데 축복의 씨앗이 아닌 저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임종하기 직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들어야 할 자리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랬지만 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에 가증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눈으로 목도하고는 진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바로 그때 누가 나아갔냐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모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0: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긴 가증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레위 지파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심어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며 축복의 씨앗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심었더니 그들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파가 되는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주는 3대까지, 축복은 1000대까지 미친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한번 저주를 받으면 3대까지 가고 한번 복을 받으면 1000대 그 이상을 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축복과 저주는 충분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조상이나 부모님이 그의 삶 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축복의 열매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저주의 열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 세대가 저주의 씨앗을 심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후손들은 축복의 열매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의 삶 가운데 축복의 씨앗을 심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나도 그 축복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열심으로 변함없이 이 민족을 참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민족은 상처투성이로 지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정전협정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족의 하나됨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 전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독재 정권을 포기하게 하시고 군사적 위협으로 조국 땅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의 땅에서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대감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3만 명이 넘는 북향민 가정은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조국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복음적 통일의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2화 조선 최초의 목사가 된 머슴

0: 1894년 김창식이 평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이 일어난다. 기독교인을 서양 귀신의 홀린 자라고 부르며 관에서 박해령을 내린다. 당시 평양 관찰사 민병석은 선교사와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던 수구파 인사였다.
1: 저자들을 잡아들여! 아이들 홀려 약을 먹이고 사람 잡아먹는 더러운 귀신 종자들!
2: 아닙니다. 잡아먹다니요. 저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아주 전쟁터구만. 여기서도 저런 헛소문이 또 퍼질 줄이야?
1: 야! 너 뭐야?
3: 에? 아, 저기로 지나가는...
1: 아, 잠깐! 너도 같은 패거리 아니야?
3: 에, 어쩌지? 일단 피하고 봐야 하나? 아니면 믿음을 지켜야 하나?
2: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맞아요. 딱 봐도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닌데.
3: 예, 맞습니다. 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2: 아이고,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1: 예수쟁이라 이거지? 같이 잡아들여!
3: 아휴, 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겁니까? 목도 마른데 물 좀 좀.
1: 참나, 죄인 주제에 바라는 것도 많다. 조용히 해!
3: 아이, 잠깐만요.

0: 여기 발. 아, 잠깐 발 좀 풀어주세요.
1: 왜? 도망치게?
0: 아니, 이 앞에 소가 자꾸 제 발을 밟잖아요. 그리고 얘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왜 같이 끌고 가는 겁니까? 와? 이 소 말이에요, 소.
1: 기가 막히는구만.
2: 김창식은 두려움 가득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태연이 기독교인임을 고백했고 그 모습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진짜 잡힌 사람은 어쩌면 잡으러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3: 저기요. 그쪽 성함이...
0: 김창식입니다.
3: 저 본 적 있어요. 그 홀 선교사님과 같이 계시던 분.
0: 예,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3: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나네요.
0: 겁내지 마십시오.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셨어요. 분명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2: 그때 김창식을 비롯해 평양의 감리교인과 장로교인 10여 명이 투옥됐다. 관찰사는 이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며 매질을 가하는가 하면 뒤로는 선교사들에게 사람을 보내 석방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1: 좋아. 솔직히 한번 물어봐. 대체 그 예수가 어떤 자길래 이렇게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지? 웃음이 나와? 아직 덜 맞았나 보구나.
0: 저는 머슴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요.
1: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0: 그 주인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싶죠? 머슴인 저를 주인이 섬겨주셨다고요.
1: 말이 안 통하는구만. 살려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다시 쳐!
4: 잠깐만요. 홀 사모님!
1: 뭐야?
4: 아직 조선 관리가 소식이 이렇게 느려서 어떡합니까? 오늘 내부 관리실에서 석방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여기 구금된 선교사와 신도들 모두요.
1: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사건은 아직 보고도 안 됐어.
4: 그래서 지금 외부 관리에 신고했죠. 조만간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처벌하고 석방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러 올 겁니다. 자, 이게 승인 서류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2: 홀 선교사는 미국 공사관을 통해 조선 정부 외부에 거세게 항의했고 그 결과 정부 내부에서 관찰사에게 석방을 명령한다. 그러나 이미 김장식은 심한 매를 맞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4: 대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
0: 홀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4: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0: 이 부족한 머슴 하나 살리겠다고 너무 애쓰셨어요.
4: 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0: 역시 우리 주.
4: 김선생님! 김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김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김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2: 배교를 거부한 김창식은 심한 매를 맞아 들것에 실려 나왔다. 며칠 후 조사가 시작됐고 관찰사는 선교사를 찾아가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좌천된다.
4: 살다 별일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평양 관찰사가 선교사한테는 잽도 안 되는구먼.
5: 그러니까요.

0: 기회가 생각보다 힘이 세네, 그려.
1: 아, 그리고 그 김창식이라는 사람 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배신을 안 했대.
0: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왜 대체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이지.
2: 오히려 박기 사건 이후 마을의 기독교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끝나자 전염병이 마을을 휩쓴다.
3: 저 안에 계신가요?
1: 누구시지요?
3: 아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이, 괜찮으세요?
1: 아이가요.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눈도 못 떠요. 동네 의원은 다 문 닫아버리고 아무도.
3: 아이, 그럼 우선 뭐라도 먹여야죠. 일단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 테니 한 입이라도 먹게 해보셔.
4: 근데 이건 뭐예요? 설탕인가?
3: 에이, 안 돼! 아니, 안 돼! 그건 약이야! 이건 배 아플 때 먹는 거야.
4: 저 배 아파요. 응? 그럼 저 이거 먹어도 돼요?
3: 에이구, 너 배가 고픈 거로구나?
1: 저가 제대로 챙겨주질 못해서.
3: 제가 죽을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다 같이 좀 먹어요. 배가 든든해야 병이랑도 싸웁니다.
1: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만 했는데 돌림병자가 왔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못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실 줄 몰랐습니다.
3: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은 더 사랑하셨죠.
2: 그렇게 믿음을 소중히 지키고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배운 대로 살아가던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 그리고 1924년 정년 은퇴하기까지 전국 지방을 다니며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예배당을 건축한다.

0: 아니, 목사님,
1: 어?
0: 이큰 예배당 기초를 혼자 다 파신 거예요?
1: 아니야. 좀더 깊게 판 것뿐이야. 그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지.
0: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1: 다들 목사라고 불러주고 대접해줘서 고맙긴 한데, 나 평생 머슴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이렇게 직접 일하는 게 편해.
0: 이 장정 몇 명이어도 힘든 일을.
1: 그럼 그다음 나무를 좀 옮겨야 되는데 손좀 보탤 건가?
0: 예? 아, 저기 좀 쉬었다 하시죠.
1: 에이, 오늘 저녁 예배 전까지는 얼추 정리해놓고 싶어서 그러지.
0: 아, 제가 지금 청년 모임이 있어서 죄송해요.
1: 괜찮아. 아이, 얼른 가봐.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충분해.
0: 근데요,
1: 응?
0: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더 불편해요.
1: 왜? 아니, 내가 목사라서? 아님, 나이 들어서? 나 아직 이렇게 팔팔해.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아이, 얼른 가봐, 듣기 전에.
0: 예, 그럼 얼른 다녀와서 저도 도울게요.
1: 아이, 그래, 그럼.
2: 어떤 이는 그를 조선의 바울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그를 125개의 교회의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나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이름은 머슴 김창식이었다. 평생 흙을 밟고, 지게를 지고, 집신이 닳도록 걸었다. 그의 단단함과 겸손함으로 그는 한국교회의 든든한 밑돌이 되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2화 조선 최초의 목사가 된 머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채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가 없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나서는 도망가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장 완벽하게 다루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망다니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를 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인생이라는 주제라는 관점에서 요나서를 살펴보면 요나서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요나서 4장 가운데 어느 곳에든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분명히 이 자리에도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 가시면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다루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3: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2: 여러분 여쭐게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징계를 지금 히브리서 12장 6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매질이다 할지라도 감정이 얹히는, 그래서 감정이 휴지통으로 대상을 삼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때는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분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간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징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2: 예.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징계입니다. 이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분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단어는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욧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올랐습니다. 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배에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싣고 무역업을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인생을 거기 걸고 배 탔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모 군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험 가운데 노출시킨다. 여기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요, 물리적 위험 또는 영적이나 감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을 가장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시도는 시간 낭비다. 우리는 이렇게 요나서 1장의 삶을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3,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작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가는 나를 위해 추적해 온다는 말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희망의 소리입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는요, 요나서 3장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은 어떤 삶이라고요?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2장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3장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서를 읽다 보면 거기 배로부터 토함을 받은 그 짧은 순간, 요나서가 그리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요, 가장 능력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것보다 더 친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서 달리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1장의 요나와 달려오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2장의 요나, 그리고 만나서 함께 달리고 있는 요나, 그 이후에 우리의 소망 같으면, 영적인 세계 같으면 쭉 함께 달리는 것이 맞건을, 사장에는요, 하나님을 앞서 달리는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요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니느웨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달리기로 한 결정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이 기적이 요나를 뒤집으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요나를 뒤집으면 나요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대세 가치에 우리의 생각을 실어버리면 이 시대의 모든 사조는 부정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군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니느웨는 반드시 변화된다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0: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하는 그분을 경험했다면 니느웨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달린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동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요나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왔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달린다면 우리 주변 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일에 자신이 사용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다면 누가 구원을 얻게 될까요? 누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까요? 남편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대풍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기대는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찬양할 거라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니느웨 부흥이 일어난 후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1: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0: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요나의 음성이 틀리십니까? 요나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을 저는 부흥 이후의 침체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에 시작되는 그 침체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0: 여러분, 4절 말씀은요,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4장 1절도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여러분, 그러나란 말이 뭐예요? 반대 혹은 모순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 느니의 사람들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느니의 부흥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는, 1장 5절에 그러나 요나는, 이 작은 단어 그러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요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11조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0: 살펴볼 것은요, 요나를 화나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화나게 만든 주체는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스스로를 화나게 할 뿐입니다. 왜요? 분노는요, 우리의 감정적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 혹은 특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일으킨 반응이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는 시간만큼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요, 뭘 결정할 때 가장 좋을 때 결정하십시오를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19절은 말씀합니다.
1: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0: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분냄으로 인해서 너무 처절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성공 이후에 찾아온 침체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비록 요나가 이랬을지라도 요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상했지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면 기도할 생각을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나고 분노했지만, 물론 이 둘 다 선택이 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내린 선택은 훌륭합니다. 뭡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한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압니다. 요나를 보십시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1: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0: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도망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란 걸 알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민족 니느웨 사람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 중에 하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요나는요, 그들이 구원받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간 그때까지 야구를 했잖아요. 여러분 야구를 보다 보면, 프로야구를 보다 보면 다이빙 캐치라는 걸 아시죠? 공이 틀림없이 빠지는데 다이빙을 해가 탁 공을 잡아내면 참 파인 플레이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몇 게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다이빙 캐치를 위해서 매일 노크볼 500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못 받게 주는 공을 못 받았다고 멱살 잡고 구박하고 때리던, 저는 그 코치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감독님이. 얼굴도 안 쳐다봤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하면 되지. 재능도 없는 자식이 말이야. 이랬었고요. 노력까지도 안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죽을 만큼 노력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분을 존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시간 내서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요, 스승의 날 챙겼거든요.

0: 이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 느낌을 알게 되다니까요. 저한테 니느웨는 누구다? 그 야구 감독님이었어요. 근데 북교에서요, 설교를 하고 단에 섰는데 그분이 앉아있는 거라. 그분이 교회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왼수 같은 니느웨 사람을요,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개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결정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만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감독이 됐고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분이 정말 문방구 같은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아버지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니느웨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0: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니느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요나서는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곳으로 가서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니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악해서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3절입니다.
1: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0: 너무나도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8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은 기도를 했던 적 기억하십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야 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요, 잘하는 것을 강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단점이 사라진다. 근데 못하는 건 못하는 걸 보다 보면요, 전체가 침체가 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후에 그 일에 툴로 사용되는 요나의 뒤꿈치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세요. 4절입니다.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0: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너로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 않았니? 근데 네가 성내는 게 옳아?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각자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확장되는 일이라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입니다.
1: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0: 여러분, 1장에서 만난 요나는 도망치는 요나였습니다. 2장에서 만나는 요나는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요나입니다. 3장에서 만나는 요나는 하나님

0: 함께 달리는 요나였습니다. 이때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부흥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니네 사람들에게 제자 올려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급을 만들고 사람들을 인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네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흐릅니다. 니느웨에 이런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0: 이게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100년 후의 현실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쭉 읽어보세요. 말씀에 등장되어지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하나님께 순종했죠?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 순종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넝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1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니느웨에 이런 통곡이 들립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휙휙하는 책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러 넘어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무이한 부흥을 경험했던 니느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그 일이 멈춰진다면, 하나님께 함께 달리는 내가 없어진다면,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요나가 없어진다면 결국 니느웨는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명국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쩌면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신앙 공동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여러분 각자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했던 니느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니느웨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앞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정을 하시는 우리 명국에 속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17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극동방송 여러분, 오늘도 탁월한 선택 너무 잘하셨어요. 이 방송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끝날 때 라디오 예배를 한다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소개했는데, 라디오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찬양사역자 정자래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번 주 목요일날 라디오 예배하고요. 오늘은 바로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꽁트와 함께하는 보물 퀴즈. 자, 교회 안 다니는 지금 방학생,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방학생들, 오늘 하나님이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잠시 뒤에 꽁트가 이어지고 퀴즈가 나갈 겁니다. 정답 보내시는 분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방학 그리고 무교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 출발합니다.

0: 있는 분들, 우리 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방학생들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추첨해서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오고 싶었잖아.
0: 야, 이 웃음과 아주 그 노련함.
1: 네.
0: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1: 저도 모르겠어요.
0: 자, 오늘도 고현 집사님과 함께 이제 꽁트로 여러분 보물 퀴즈 낼 텐데 우리가 꽁트 가운데 정답이 나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될까요, 집사님?
1: 네, 샵 1069입니다.
0: 샵 1069. 이 시간에 전국 방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네. 보내야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라디오 듣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극동방송 어플 까셨어요? 핸드폰에?
1: 있죠.
0: 집사님?
1: 있죠. 그렇군요.
0: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 라디오처럼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꽁트로 먼저 한번 여러분께 네. 선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거든요. 잘 듣고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요. 자, 무교생, 방학생, 본인이 적어주세요. 본인이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교회를 5년 쉬고 있다. 그럼 5년 방학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더욱 좋아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정답 주시면 또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니까 지금부터 꽁트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0: 아, 더웠다, 덥다. 이렇게 더울 때는, 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지. 어, 저기, 노아 할아버지 계시네? 노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1: 어, 그려. 잘 지내고 있었나?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드느라 몹시 바쁘다네.
0: 아니, 할아버지, 지금 네이버 날씨에 강수 확률 0% 뜬 거 안 보이세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신다고요? 하, 아이고, 차라리 등산로 쉼터를 만드셔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파세요. 아이, 대박 날 텐데, 어?
1: 여보게, 하나님의 레이더는 기상청보다 정확하다네. 곧 세상이 다 잠길 만큼 큰 비가 올 거야. 자네도 그 맛집 탐방 유튜브만 보지 말고 영혼의 구명조끼를 준비하는 셈 치고 같이 망치질하지 않겠나?
0: 아이, 됐거든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랑 그 치킨 투어 가기로 해가지고는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비 오면은 우산 쓰면 되죠. 무슨 방주예요, 방주는. 웅장한 방주 말고 방구석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고, 저런.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비가 오면 저 영혼들이 다 어찌 될꼬. 아이고,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울 수 있게 역청을 좀 더 꼼꼼히 바르자. 자. 세상은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련한 건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는 노아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심판을 모른 채

오늘만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이 어리석다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무얼 준비하고 계신가요?

0: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꽁트 잘 들으셨죠?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무려 100년 가까이 산 꼭대기에서 땀 흘려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보기 한번
1: 보기 나갈까요?
0: 내주십시오.
1: 네. 1. 쭈쭈 2. 우쭈쭈 3. 마이쭈 4. 방쭈 한번 더 할까요?
0: 자, 다시 한번,
1: 한번?
0: 여러분 귀 쫑긋 해주시고
1: 네.
0: 보기 나
1: 너무 재밌네요. 제가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예, 네. 예.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쭈
0: 그렇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성경에 나와 있는 자, 이 배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지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주냐. 네. 내가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샵 1069
1: 네.
0: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앱 어플에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1: 네.
0: 예, 보니까
1: 와, 엄청 많이 보내 주셨어요.
0: 조혜련 님이냐고.
1: 저 조혜련 아닙니다.
0: 자, 빵 터지는 분. 빵 터지는 분들 지금 계십니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1: 와.
0: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예.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1: 네.
0: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 옆에 그 쭈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거 네. 꼭 좀 적어주세요.
1: 네.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1: 네.
0: 저희가 통화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와, 엄청 보내주셨어요.
0: 자, 산
1: 네.
0: 꼭대기에서 땀 흘려가지고.
1: 그니까요.
0: 땀 흘려가지고 아유
1: 세상에.
0: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우쭈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분.
1: 우쭈쭈가 좀 강력한 거
0: 그러니까 우쭈쭈? 땀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쭈쭈 해주면서 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1: 네.
0: 방쭈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1: 네.
0: 방학생 무교생 환영입니다. 본인이 보내셔야 돼요. 본인 예. 자, 희즈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 바보가 누굴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노아를 얘기하죠. 자,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 나가는 중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1: 어,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좀 역설적인데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1: 네. 저도 결심했어요.
0: 결심했습니까?
1: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네 하고 노아처럼 정말 순종하는
0: 아, 네.
1: 그렇게 좋습니다. 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9210번님이 피디님 네. 잘 참으시네요.
1: 뭘 참으셨을까?
0: 뭘 참았을까 내가? 정답이 제 입에서 나올 거를 제가 참았을까?
1: 네.
0: 자 쭈쭈도 아니고 마이쭈도 아니고 막 뭐 이렇게 쓰신 네.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자 어떤 아. 분은 뭐 커피를 드시다가 품었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오늘 꽁트는 살짝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좀 했었는데
1: 약간 감동 모드로 네, 네. 조금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0: 보기에서 내품는 네.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네.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1: 네.
0: 노아를 우리가 이제 연기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그 노아는 집사님이 했고
1: 네.
0: 이제 저는 뭐 했죠? 저는
1: 지금
0: 이웃, 네, 이웃.
1: 네, 이웃이죠. 이웃.
0: 노아 옆에 네. 있는 이웃. 그 불만투성이고
1: 네.
0: 순종하지 못하는
1: 네. 네.
0: 결국에는 이제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면서 산 꼭대기에 땀 흘려서
1: 네.
0: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를 그치. 만들었는데
1: 네.
0: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1: 네. 예.
0: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지금, 않았어요.
0: 지금 늦지 막 않았어요. 들으신 분들
1: 그럼요.
0: 늦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
1: 네.
0: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1: 네.
0: 근데 내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1: 네.
0: 보내시되 그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몇 년 방학 뭐 10년 방학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어요라는 의미로 방학입니다.
1: 네.
0: 무교 나는 교회 잘 모르겠다. 종교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무교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내가 통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1: 네.
0: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1: 네.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원의 배. 자 보기 한번 다시 한번
1: 가도록 할게요. 쭈쭈 우쭈쭈 마이쭈 방쭈
0: 네. 자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예. 와 지금 뭐 오늘 크크
1: 네.
0: 보내시는 분들이
1: 네.
0: 참 많으십니다. 어, 제가 열심히 참고 있어요. 이거 쭉 하다가
1: 네.
0: 이 정답이 나올까봐 참고
1: 네.
0: 있는데.
1: 그리고 운전 중에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잠이 네. 확 깼다는 거 우리 찌찌 방송에서
0: 그러니까.
1: 듣고 어, 잠이 탁 깼다고 하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정답은 무엇일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잠시 후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는 분도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합창단이 부르네요.
1: 오, 노아 좋아요.
0: 합창단. 추억의 찬양입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려.

0: 노아 소년 소녀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자 구원의 배 쭈쭈냐 우쭈쭈냐 마이쭈냐 방쭈냐
1: 정답은 방주.
0: 그렇습니다. 오늘 정답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을 보내셨는데
1: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0: 자, 정답 네. 주신 분 가운데서 아주 빨리 주신 2946번님께 선물 네. 드리겠고요. 아 조금 늦었지만 이분도 빨랐습니다. 5993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빨리 보내도 선물을 이렇게 아, 주시는군요.
0: 그쵸, 근데 늦게 보내도 선물 줘요.
1: 아 그래요. 와.
0: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기준이. 네.
0: 자 그러면은 누구를 드릴까? 200번째 주신 분. 6989번.
1: 야, 200번째.
0: 네. 자. 쭈쭈의 커피를 확 품었다는 분. 6989번이 네. 이분께도 선물을
1: 축하드려요, 진짜.
0: 우리는 꼴등도 좋아요.
1: 꼴등.
0: 꼴등도 네. 좋아합니다.
1: 볼까요? 네.
0: 자, 꼴등이 누굴까? 야. 자. 9446번님.
1: 네.
0: 현재 꼴등입니다. 현재 꼴등. 앞으로도 계속 또 오겠지만은 네. 94446번님께도 와. 드리겠습니다. 여집사님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1: 저 진짜 애교 넘치죠.
0: 목소리부터가 귀여우세요.
1: 네. 지금도 조혜령 같은가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되고 예. 뭐 극동방송계 조혜련이라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복교의 고현집사예요.
0: 네. 극동방송의 조혜련.
1: 네. 저 좋죠. 조혜련 씨 너무너무 좋은데.
0: 자, 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가 방학생들
1: 네.
0: 방학생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이분 아, 먼저
1: 와.
0: 전화를 한번 제가 드려서
1: 네.
0: 어떤 선물을 드릴지
1: 네.
0: 자 어떤 방학을 또 맡고 계실지
1: 자 PD님 눌러주세요. 저는 이때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오늘 또 어떤 분과 이렇게 연결이 될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0: 그렇습니다.

0: 자, 6117번님.
1: 6117번님.
0: 자, 6117번님.
1: 네.
0: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1: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떨리면서 아, 연결하게 해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 여보세요?
0: 바로 받으시네.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네네, 맞아요.
0: 혹시 옆에 정차 가능하세요?
2: 네네.
0: 예, 정차. 정차 천천히 해주시고요.
2: 아, 너무 놀라서
0: 놀라가지고
3: 저희도 놀랐어요.
0: 우리도 놀랐어. 우리도.
2: 갑자기 6117이라고 하셔서 네.
0: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도 놀랐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2: 네, 정차했어요.
0: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네네. 지금 서울에서 동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0: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신데요?
2: 동탄이요.
0: 동탄에 지금 네네.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방학생 네네. 맞나요?
2: 아, 코로나 이후로.
0: 코로나 이후로?
2: 좀 방학이 기네요. 아,
0: 그럼 한 5, 6년 정도 지금 방학이 접어들었네요.
2: 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계속 저의 방학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0: 네네.
2: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5년 만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0: 그래요? 저번 주에. 예.
2: 아, 아직 모르겠네요, 마음이.
0: 아, 일단은 저번 주에 예배는 드렸고, 지난주에는 네. 못 드렸고.
2: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 왔다 갔다가 나갔는데 또 계속 나갈까? 이게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또 딱 하나님이.
1: 그렇죠.
0: 딱 지금 6117번님을.
1: 그죠.
0: 탁 붙잡으셨네.
1: 갈팡질팡 하지 말아라.
0: 아, 네. 어디 못 도망가게. 새끼라 걸리면 큰일 납니다.
1: 걸렸어요.
2: 아니, 네. 사실 오늘 너무 신기한 게. 예. 제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거의 안 듣거든요.
0: 예, 예.
2: 근데 원래 107.7을 많이 듣는데.
0: 107.7이면 네.
1: 네, SBS
0: 네. 같은데?
1: 네.
0: 맞죠? 근데 오늘, 아니,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1: 그럼요.
0: 듣다가, 여기도 듣다가. 근데 극동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좀 듣다가 오래간만에 들으신 거예요?
2: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채널 근데, 돌리다가 딱 맞은 거예요?
2: 아니, 정말 신기한 게. 네. 제가 채널을 음성으로 틀거든요.
0: 예, 예.
2: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안녕? 뺨뺨뺨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그리고 나서 라디오 틀어줘 이랬더니
0: 네.
2: 갑자기 여기 라디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낯선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하길래
1: 역시 하나님의 주파수는 놀랍습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107.7 틀어줘 뭐 이러려고 했는데 106.9가 맞춰졌군요.
2: 그러게요. 그냥 그러니까. 라디오 틀어줘 했더니 예. 여기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 중에 이제
0: 예.
2: 방학 중이라는
0: 예.
2: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0: 예, 예.
2: 그래서 아 내가 방학이 좀 길었구나. 그래서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0: 네네.
2: 계속 저한테 제 친구를 통해서도 또 힘든 일을 통해서도
0: 네.
2: 오늘 갑자기 이렇게 라디오.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이라는 게 방학생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반드시 계약이 네. 있죠. 네.
0: 다시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 6117번님도 돌아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가 친구 통해서 하다가 오늘 이제 쐐기를 박으시네요. 예? 오늘 쐐기를 박으세요. 저희 전화 연결되면은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방학이라고 보내라니까 보내셔서 너무 다행이고 선물을 드려요. 저희가 선물.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려요. 오늘 또 통화
2: 많이...
0: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셨어. 와, 예.
2: 지금 제가.
0: 예.
2: 이미 선물 다 받은 것 같아요.
0: 예? 이미 선물 받은 것 같아요.
1: 이미 마음이 선물을 다 받은 듯한데요,
0: 그러니까.
1: 세상에.
0: 딱 전화를 받으면 이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네. 사인으로 딱 생각하시면서 이미 감사하고 이미 감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연히 라디오가 틀어졌고 우연히 전화를 한 것 같지만 우리는 6117번님의 사정을 모르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예요.
2: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오늘 미리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그 선물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 골라보세요. 여기서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 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0: 유산균을 고르고 싶었는데요.
1: 유산균. 예.
0: 네. 근데 갑자기 뒤에 주얼리를 하니까 주얼리. 제가 한동안 예. 한 번도 주얼리를 사본 적이 없어요.
1: 예예.
0: 절 위해서
1: 드려야죠. 드려야죠.
0: 선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1: 오케이.
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1: 아 그럼요. 이 선물들은 다
0: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 우리 6117번님처럼 잠깐 방학했던 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주얼리하고 유산균 드릴게요.
2: 와우. 네.
1: 유산균을 드시고 속 편하게 주얼리를 차고 교회를 가시면 돼요.
2: 꼭 반드시 차고. 네. 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그 2주 전에 갔던 교회는 5, 6년 전에 갔던 교회인가요?
0: 아니에요.
1: 새로운 교회를 갔어요?
0: 네, 네.
1: 어,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 친구랑 같이 네, 갔어요? 그
0: 친구네 교회.
2: 친구네, 친구네 교회. 교회. 와.
1: 동탄에 있는 교회?
0: 맞아요. 예. 네.
1: 그래요. 사람 모르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니까.
0: 네.
1: 이번 주부터 꾸준하게 이제.
0: 네네.
1: 네, 이번 주부터. 알겠죠?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네. 결단의 기도. 차 세우셨죠?
0: 네네.
1: 네. 자,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2: 아멘.
0: 감사합니다.
1: 잘하셨어요.
2: 네.
1: 우리 6117번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연결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6117번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5, 6년 동안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으셨던 것 같고.
0: 맞아요.
1: 네. 네.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살짝 또 삐져 있었던 것 같고.
2: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짜.
1: 자, 이번 주에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가서 좀 하소연도 좀 하고
2: 그럼요.
1: 예, 다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1대1로 하나님 진하게 한번 만나세요. 알겠죠?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극동방송 네. 계속 한번 들어주시고
2: 그럼 주파수 고정
1: 106.9 네, 고정하시고 네. 친구한테도 오늘 있었던 일 예, 한번 좀 꼭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0: 다음, 방송 통해서
1: 예.
2: 네.
0: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 하나만 전할게요.
1: 그래요. 예.
0: 지영아 너무 고마워. 내가 네가 계속 날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네가 자꾸 기도하니까 나한테 힘든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다고 내가 툴툴거렸는데 사실은 계속 날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 너무 고마워, 지영아.
1: 자, 우리 주영님에게 오늘 진짜 네. 아이고. 꼭 알려주시고 그 주영님에게 제가 화장품 선물을
0: 지영이에요, 지영 씨
1: 화장품 선물을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아이고. 하겠고요. 우리 지영 씨에게 극동방송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 통해서 이렇게 네. 교회 결심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극동방송 꼭 알려주세요. 예,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친구가 무려 10년 동안
2: 그러니까.
1: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2: 이야,
1: 와, 대단합니다,
2: 참
1: 진짜.
2: 집사님 신기하죠?
1: 너무
2: 이게 어떤 분들은
1: 신기하고.
2: 미리 섭외를 했느냐, 뭐좀 짜고 했느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도
1: 전혀
2: 있는데,
1: 아닙니다.
2: 그러니까
1: 제가 증명할게. 전혀 아닙니다.
2: 그렇죠.
1: 저 깜짝 놀래요. 매 방송할
2: 그러니까
1: 때마다.
2: 이렇게 정착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다 다른 채널 틀려고 했는데
1: 세상에.
2: 이 라디오가 잡히고
1: 주파수를 주관하신 하나님.
2: 이런
1: 오,
2: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1: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2: 자,
1: 너무
2: 이 시간에
1: 감사합니다.
2: 우리 또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죠.
1: 네.
2: 자, 이번에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끝번호 몇 번이죠?
1: 0842번님.
2: 자, 0842번이.
1: 0842번님. 아, 또 떨려요.
2: 자, 저희가 일반 전화로
1: 네.
2: 전화를 드립니다. 0842번님,
1: 네.
2: 꼭좀 받아주세요.
3: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
2: 이게
1: 네.
2: 일반 전화여가지고요.
1: 네.
2: 한번더 드려요.
1: 네. 그럼 다시 한번,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2: 일반 전화면
1: 네.
2: 이분들이 일부러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1: 네.
2: 자, 0842번님 꼭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극동방송에서 전화하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1: 0842번님.
2: 극동방송
1: 네.
2: 새끼라에서 우리 8년 방학하시는 0842번님. 아, 안타깝게
1: 아.
2: 전화 안 너무 안타까워요.
1: 네.
2: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1: 네.
2: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1: 네.
2: 분.
1: 다른 분.
2: 이번에는
1: 7531번님. 자, 7531번님. 7531번님.
3: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어우, 좋네요. 고현 집사님하고 거의 뭐 아니
1: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자, 7531번님.
1: 받아주세요.
2: 자,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2: 아까 문자 주신 분 맞죠? 방학생 15년.
4: 네.
2: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4: 네.
2: 혹시 정차 가능하세요?
4: 지금 바로는 정차가 안될것
2: 한, 얼마나 걸릴까요?
4: 같은데? 한 1분 정도요?
2: 1분,
1: 1분이요, 1분.
2: 1분이면은
1: 아,
2: 기다릴게요.
1: 네, 기다릴게요. 그럼요.
2: 천천히 정차해
1: 네.
2: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15년 방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2: 네.
1: 1분 못 기다리겠어요.
2: 그럼요.
1: 그럼요. 네.
2: 자.
1: 안전하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2: 예. 자,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보물 퀴즈 낸 다음에 정답 방주라고 주시면서 옆에다가 방학 몇 년이라고 주신 분들 한해서
1: 네.
2: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아까 8년 방학생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1: 네.
2: 이번에 15년 방학생에게
1: 15년.
2: 전화를
1: 네.
2: 걸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게 좀
1: 그럼요.
2: 기다렸다가
1: 그럼요.
2: 저희가 이렇게 막눈 감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1: 네, 맞아요.
2: 기도도 해야
1: 안전하게
2: 되니까
1: 해야겠죠.
2: 그렇습니다. 7531번님이 정차가 되시면
1: 네.
2: 한번 알려주십시오.
1: 네.
2: 정차가 다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방학이라고 주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드리지만 전화를 다못 드리면은 생방송 끝나고
1: 네.
2: 다시 또 전화를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학생들에게는 다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2: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눈물 난다고 방송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입니다. 저도 눈물 나요.
1: 네. 어우.
2: 눈물 나요. 눈물
1: 다들
2: 나요.
1: 오, 네.
2: 감동입니다.
1: 세상에.
2: 운전하기
1: 진짜 하나님 은혜네요.
2: 힘드니까요.
1: 네.
2: 이렇게
1: 와.
2: 와
4: 네.
2: 이렇게
4: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대요. 네.
2: 자, 7531번님 어느 지역이십니까 지금요?
4: 대전이요.
2: 대전. 본인이
4: 네.
2: 지금 15년 방학생 맞으십니까?
4: 네.
2: 오래됐네요. 15년이면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4: 그냥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그냥 한 번씩 그냥 혼자 탔을 때 틀게 됐어요.
2: 그냥 우연히 채널에 잡혔어요?
4: 아니요, 그냥 93.3에 항상 틀어놓고.

0: 그냥 답답할 때 찬송 나올 때 듣고 찬송 하나
1: 듣고 원래 아셨군요. 대전극동 네. 방송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네. 알게 되셨어요?
0: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방송입니다.
1: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실 때부터 원래 알고 계셨던 방송이군요.
0: 네.
1: 대전극동 방송이 또 오래됐잖아요.
0: 네.
1: 근데 15년 동안 또 방학하시면서 그래도 극동 방송은 가끔 들으셨군요.
0: 안 들었다가요.
1: 안 들었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2: 네네. 네.
1: 한두 달 전부터 듣다 보니까는 어떠세요 요즘? 다시 듣게 되니까.
0: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냥 답답할 때 한 번씩 크게 그냥 찬송 틀어놓는 거 정도?
1: 방학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지셨어요?
0: 중간에 잠깐 해외에 나가 있었고요. 12년을.
1: 네네네.
2: 아, 12년을.
0: 네.
1: 그리고 이제 딱 귀국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못 가고 계신 건가요?
0: 아니요. 안 갔었는데.
1: 네.
0: 최근에 저희 손님으로 오셨던 분이
1: 예.
0: 계속 교회 나오라고 다녔었으면 하나님 한번 다시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1: 네네.
0: 조금 마음이 요동되고 얼마 네. 전에 영화를 봤어요.
1: 네.
0: 그냥 코믹 영화인 줄 알고 갔는데
1: 네.
0: 신의학단을 보고서 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1: 그렇구나. 신의학단을 보셨구나.
0: 네. 그래서 뭘까 하다가 그때부터 조금 그때부터 그 동영상 한 번씩 들은 것 같아요.
1: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들으면 세 개라도 좀 들으셨어요.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도 들으셨어요? 이 방송 이름이 세 개라거든요.
0: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1: 오늘 처음이세요?
2: 와.
1: 이 네. 방송이 우리 2731번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 방학생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참 문자 잘 주셨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아까 전화 연결하는 거 들으셨죠? 좀 전에
0: 네.
1: 이렇게
0: 네.
1: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 가운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저도 유산균이요?
1: 유산균 알겠습니다.
2: 유산균 인기가 많습니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좀 전에 그분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됐고 극동 방송을 듣게 됐는데 우리 7531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 듣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 시간대에 듣게 하시고 전화 연결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예?
0: 제가 금요일부터
1: 네.
0: 그냥 집 옆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1: 네네.
0: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 아침까지?
1: 예, 예.
0: 근데 금요일 날 처음으로 진짜 몇 년 만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1: 예.
0: 그러고 나서 그날 극동방송을 또 틀게 됐는데,
1: 예.
0: 그날 제가 신의 악단에서 은혜의 찬송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1분 그 찬송가에.
1: 예, 예.
0: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그냥 여기서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1: 여기서 이제 고민을 길게 하면 15년에서 또 몇 년 늘어나요. 여기서 고민을 이제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인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31번님 여기서 이제 끝내셔야 돼요. 저 함께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자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7531번님 일단 새벽 예배 시작하셨는데 이제 주일 예배도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더 깊이 있는 말씀 들으시고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그 좋은 또 소식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1: 자, 제가 와. 좀 빨리 좀 네. 끊었습니다. 아, 또 전화를 드리겠고
2: 네.
1: 한 분 더 좀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2: 네.
1: 우리 대전에 계신 분
2: 대전
1: 대전에 계신 분 그분 꼭 좀 하나님 네. 만났으면 좋겠고요.
2: 0636님
1: 네.
2: 0636님
1: 0636번님께 네. 전화를 드립니다. 1년 방학이네요 이번.
2: 네.
1: 귀여운 방학.
2: 네, 빨리 돌아올 네. 수 있죠.
1: 빨리
2: 어여와.
1: 네. 빨리 시켜야 됩니다.
2: 네.
1: 고민하다가 15년 됐습니다. 아까 그분 이런 분들 많아요. 자, 신호는 가는데 우리 0636번님도 안 받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도전을 한 번만 네. 더 해볼게요.
2: 네, 0636님.
1: 자, 0636번이 꼭 마지막에 네. 예, 전화를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신다.
2: 아.
1: 자, 아까 또 안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2: 네.
1: 자, 우리가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2: 네.
1: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방송 들으면서 차 안에서 눈물 바다 됐대요.
2: 네.
1: 방금 대전에 계셨던 분도
2: 네.
1: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2: 네.
1: 머뭇머뭇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네. 하셨어요.
2: 네.
1: 자, 울산에서도 너무 감동이다
2: 네.
1: 이렇게 하셨는데
2: 여러분
1: 이 극동방송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2: 네.
1: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2: 맞아요.
1: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2: 네.
1: 부르고 계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됐는데
2: 예.
1: 고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2: 얼굴도 예뻐요. 피디님이
1: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2: 피디님이 아시겠지만 글쎄요. 예. 피디님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1: 예.
2: 얼굴도 예쁘답니다.
1: 아,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
2: 네.
1: 아. 어우, 정읍에서 작년에 네. 새끼라 통화 후에 다시 교회 출석해서
2: 네.
1: 잘 다니고 있대요.
2: 와.
1: 우리 3312번님
2: 너무 잘하고 계세요.
1: 다시 한번 꼭 좀
2: 네.
1: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새끼라 통해서 다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1: 나도 바보같이 살래요라고 이 찬양 노아처럼
2: 네.
1: 순종하고
2: 네.
1: 살겠다고
2: 네.
1: 기분 우울한데 쭈쭈에 우쭈쭈 마이쭈에 빵 터졌다고 우울증 나아주실 하나님 8872번님
2: 네.
1: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됐던 분들
2: 네.
1: 우쭈쭈
2: 찌찌
1: 우쭈쭈 되면서
2: 네.
1: 노아처럼
2: 네.
1: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2: 네.
1: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거
2: 네.
1: 우리 꼭 순종했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2: 네.
1: 특별히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지금도 전화 연결은 안 됐지만
2: 네.
1: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
2: 네.
1: 하나님이 손짓하고 계시니까
2: 네, 노크하시죠.
1: 네. 나는 이거 교회 이렇지만 한번 노아처럼
2: 네.
1: 순종하면서
2: 네.
1: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2: 오늘 방송도 너무 은혜가 넘쳐서
1: 네.
2: 제가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1: 네.
2: 대리님.
1: 아까
2: 네.
1: 마지막 그분이 이제
2: 네.
1: 은혜라는 찬양 얘기하셨잖아요.
2: 네.
1: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셀라하마느 곳의 은혜를 기억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속히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냐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모세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애를 먹여도 이만저만 먹이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무 쉽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셀라하마느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셀라하마느곳. 셀라하마느곳. 셀라하마느곳이 어떤 곳이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인 사울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권이 보존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무사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게 된 그 다윗의 도피 생활이 근 10년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망을 다닐 때 그냥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곳곳에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은 보상을 바라고 사울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동네에 드러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 수풀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다윗이 지금 힘이 듭니까? 그런 와중에 정말로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에워싸 잡는다는 것은 그 군사들이 도망갈 틈이 없도록 이렇게 원으로 둘러싼 그런 포위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다윗이 잡히는 것은 완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산에 숨어 있다. 그럼 산을 완전히 군사들로 다 둘러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포위망을 점점 안쪽으로 좁혀오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땅굴을 파고 도망가지 않는 한은 도망갈 곳이 없는 거죠. 아마도 사울은 이제야 다윗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다급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줄 데가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한 전령이 급하게 사울에게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울한 상황인데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을 거의 생포하기 직전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이 다윗을 거의 잡기 직전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다윗을 잡는데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왕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다급한, 다윗을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다급하게 블레셋을 막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를 철수해가지고 즉시 블레셋과 싸우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 고백했던 이 셀라 하마 느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 군사를 물려서 블레셋을 잡으러 가게 된 이 일 후에 다윗이 그곳을 칭하여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셀라라고 한 뜻은 뭐냐?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 마느곳, 마느곳은 뭐냐? 분리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셀라 하 마느곳, 분리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하나님이 사울의 위협과 칼날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켰다. 할렐루야. 분리시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극한 위기에서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셀라마느곳. 다윗에게는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구사일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마느곳은 아마도 다윗의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셀라마느곳에 대한 다윗의 시각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셀라마느곳은 내 최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빨리 파악했고요. 또 사울의 동향을 파악했고 사울의 군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오고 있는지 정보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아마 도망을 다니는 과정에서 아마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수천 명의 군사를 혼자 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포위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를 쓰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소망이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떠한 해도 다윗에게 끼칠 수 없도록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그래서 사울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 불구하고 절망적이었고 벼랑 끝이었고 빠져나갈 곳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할 곳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셀라 하마 누곳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시련이 많았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절망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가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재선의 끝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절망할 것, 이런 미리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잡혀 죽겠지. 뭐 나중에 죽거나 지금 죽거나 똑같은데 그냥 힘 빼지 말고 그냥 지금 잡혀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리 자기의 미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자기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예단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 최선을 다했지만은 절망적이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것 같고 최선을 다했지만 벼랑 끝에서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벼랑 끝에서라도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셀라 하마 느곳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셀라 하마 느곳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요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시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주먹도 잘 안 쥐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만나기도 싫고 절망이 찾아오고 미래가 어둡게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 내가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하고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절망 중에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고요, 어둠 속에 빛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막막한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위기를 돌파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피할 길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셀라하마 느곳,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곳입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셀라 만든 곳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셀라 만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로 부르심을 깨닫게 된 바로 그곳, 전도의 사명을 알게 된 그곳,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우리 하이교회가 바로 저에게는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을 더하여 주셨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세상 만민 가운데 나와 같은 자가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셀라 하마 누곳은 어디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에게 주시하고 있고 너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있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네가 위험에 빠진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건져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라하마 누곳에서 주시는 은혜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셀라하마 누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죄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떼어낼 수 없는 이 죄를 어디에서 떼어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0: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으심, 그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죽음이 종결되었을 때 우리의 죄는 비로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셀라만 곳에서 우리를 다윗을 위협했던 사울의 칼날과 그 위협을 다윗에게서 분리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와 사망이 셀라만 곳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던 죄를 분리시켰습니다. 지옥을 분리시켰습니다. 어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죄 없는 자로 구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셀라하만 곳은 얼마나 위대한 장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뭘 근거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가 달려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죄는 비로소 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셨을 때 나와 하나님의 저주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셀라 하마 누구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확인한 곳,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한 곳,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한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셀라하만 그곳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라도 개입하여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의 샘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중앙교회 곽동각 목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기에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때론 기쁨의 순간도 찾아오지만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풀려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청취자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내 그의 교회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저의 인생길이 제가 생각한 대로 걸어온 길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기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와 설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안산시립 합창단이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마산중앙교회 곽동강 권사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세요.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의 대형 공동묘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의 묘지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산책도 하고 사색을 하고 삶을 돌아보는 공원처럼 설계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줄지어서 서 있고 길은 넓고 사람들은 조용히 걸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공간이 오히려 삶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만드는 역설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싶어해요. 무겁고 두렵고 멀리 두고 싶은 그런 이야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지금 이 순간은 더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했던 하루가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고 밀어두었던 말이 오늘 해야 할 말로 바뀌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시간도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더 진지하게,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저녁, 잠시 멈춰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전해야 할 말, 오늘 선택해야 할 사랑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5월 19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유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강성훈의 예수로나의 구주삼고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도 한 주 동안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 8720님께서 아, 오프닝 어제 거가 왔다고 하시는데 아, 제가 예, 방송이 시작하고 알았어요. 네, 미처 제가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예, 제가 조금 있다가 2부 시작하기 전에 바꿔두도록 할 테니까요. 2부 시작할 때도 마치 처음 들어오신 것처럼 출석 단어 은희에 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선물 받으시는 미션들 잘 확인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푸짐한 선물들 다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데일리 미션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들을 마구마구 마구마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2부에는 코인 찬양방 준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코인 찬양방.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함께 나누고 부르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코인 찬양방 신청하실 분들 1부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 찬양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 이병욱님, 2850님께서 흠...점점점 하시면서 우리 그 어제는 저분이 없어서 벽 보고 있나 했는데 오늘은 들어오시네요. 벽 보다니요. 예, 벽을 보다니요. 항상 저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계시는데 죄송해요. 예. 저와 오늘 함께 놀아보시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코인 찬양방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함께 즐겁게 놀아보시면 되겠어요. 8720님도 은혜의 출석 체크 오늘은 생방인가 본가 라고 보내주시면서 출석 남겨주셨고 9507님도 안녕하세요 PD님 행복한 저녁이네요 라고 출석 단어 남겨주셨습니다. 3744님 박병현님께서는 미니 PD님 오늘 조금 일찍 운동 갑니다. 라인 댄스 전 제가 좋아하는 덜덜이랑 놀아보려고요. 덜덜이 궁금한데요. 뭐죠? 예, 활짝 웃으며 기쁜 날 응원합니다. 우리 항상 이 시간에 운동 가시면서 문자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박병현님 환영하고요. 8720님도 은혜 충전할 준비 완료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또 9507님께서 문자가 안 오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부 지난 어제 오프닝이 걸려있던 걸 제가 방송이 시작하고 알아버렸습니다. 예. 제가 2부 시작하기 전에, 이 오프닝 문자를 걸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아! 그런데 우리 9507님께서 2부에는 교회 가셔야 돼서 없으시다고. 아, 그렇군요. 제가 그렇다면, 1부가 끝나자마자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30분 일찍 바꿔놓도록 할게요. 바로 바꿔놓을 테니까, 이 일부가 끝나도 문자를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507님께서 무더위 산행하고 왔습니다. PD님도 웃긴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PD님도 라고 하면은 또 다른 PD님이 웃긴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예. 어떤 이 느낌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우리 또 웃긴 이야기 저만 할 수 없죠. 같이 또 웃긴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래요. 예.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은희의 남겨주시면 우리 출석 인증 되고요. 출석 오프닝 내용은 잠시 후에 5시 30분에서 6시 사이부터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찬양들, 우리 2부를 위한 신청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오도록 하죠. 어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합니다.

참 요셉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들으셨어요. 아,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찬양이 나오는 이 중간에 우리 문자를 바꿔놨습니다. 이제 은희에 보내시면 오프닝 내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빠르게 바꿔놨어요. 네, 잘했죠? 네, 이제 은희에 하시면은 오늘 오프닝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이병욱님께서 미니피디님 오늘 코 잡수셨는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제 자리가 에어컨 바로 위치예요. 예, 그래서 조금 추웠나봐요. 금방 이렇게 티가 나는데, 또 그걸 금방 알아차려주신 우리 이병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0720님, 아, 차병경님께서, 샬롬, 어찌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던지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었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이 5월 19일. 반도 더 지나갔어요. 예. 5월 가정의 달은 각종 행사가 많아서 이리저리 몸과 마음이 방전이 되셨다고. 그쵸. 가정의 달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쉼과 휴식과 평안을 주시네요. 은혜 충전 라이브 저의 유일한 휴식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유일한 휴식과 같은 존재라고. 아, 또 감동이네요. 예. 아, 그러면서 은희에 남겨주셨고요.

6675님, 아, 아직 선물이 안 왔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5월에 당첨되신 분들은 5월 말에 제가 한 번에 모아서 보내드리거든요. 예. 5월에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잊고 계시면, 잊을만 하면, 갑자기 선물이 5월 말에 뿅! 하고 나타날 겁니다. 예. 아, 잠시 잊고 계시면, 5월 말에 한 번에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0720님,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했는데 선물 주실까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리스트에 아마 신청하셨으면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 찬양방,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요거 제가 코인 찬양방 리스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은혜 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차병경님 신청해주셨고, 그리고 8720님도 신청 찬양,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25에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 함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예,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어디까지가 찬양 제목이죠? 예.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까지가 찬양 제목이겠죠? 예. 제가 한번 요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병욱님, 수동 전송 서비스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걸어뒀습니다. 예. 9507님, 뿜 건디피디님 너무 웃겨요. 개그맨보다 더. 예,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뿜뿜 건디를 이, 생각하고 오셨다면 그 기대감은 조금 내려두시고요. 예. 네, 여러분들이 저를 웃겨주시면 예, 감사하겠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갈매기랑 독수리랑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는 독수리 져라 라고 했는데 차단 어딨죠? 예. 아, 오늘부터 하는군요. 네. 아, 우리 각자 또 응원하는 팀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갈매기를, 아니, 저 이병욱님께, 네. 아, 말려버렸어요. 저는 독수리를 응원합니다. 자, 4420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제 사연 남겼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주일날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며 보물 찾기도 하고 간단한 게임도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진 공유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힐링입니다. 네. 저도 아이들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비록 지금 청소년부를 하고 있지만 비밀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의 비밀이에요. 청소년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유치부, 유아부에 가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비밀입니다. 네. 아이들 보면 너무 힐링이에요. 네. 저 그래서 양손에 맨날 주일마다 아이들 안고 다니거든요. 네. 아, 우리 야외에 얼마나 또 즐거웠을지. 특별히 빨간색 옷 입은 친구가 새로 등록한 친구인데, 어머님께서 무교 오셨는데, 극동방송 듣고, 오, 소개를 받아서 아이와 함께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께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도 소개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은혜 충전 라이브 오신다면 제가 바로 또 선물을 한번 드려야겠죠. 우리 어머님 은혜 충전 라이브에 방문하신다면 제가 바로 선물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743님도 은혜, 하나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살아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출석 단어 남겨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은희의 출석 단어 이제 오프닝 내용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인 찬양방을 위한 신청 찬양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 그리고 신청 찬양 받아보면서 저희도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 출석문자 2449-1615-6843님 은혜 충전 남겨주셨습니다. 오프닝에 있는 여인이 PD님의 그녀이신가요? 라고 8720님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예, AI가 만든 그녀예요. 저의 그녀는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 또 제가 또 이 말을 좀 또 이 혀가 꼬여가지고 우리 다윗과 요나단을 잘못 발음했는데 역시 우리 이병옥님께서 바로 캐치를 합니다. 다윗과 요나 크크크 요나 아니고 요나단이에요. 예. 자, 그러고 우리 8720님께서 건수피디님과 경민피디님 매력스 있습니다. 지가 웃겨볼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강박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저 그냥 가볍게 가볍게 대화하듯이 가볍게 수다 떨듯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예, 계속해서 우리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고 코인 찬양방 우리 신청 찬양들도 계속해서 우리 5시 반 이후에도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6시 전까지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잠시 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코인 찬양방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1부 끝곡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예,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같이 강의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첫 시간 이사야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 자신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더불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설수 있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곳이 견고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찾고 있다는 거, 그 예배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같이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노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어떤 노래로 나에게 찬양하니? 그 노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배자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있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제물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제물을 어떻게 드렸길래, 저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저렇게 받으시고 안 받으시기를 할까? 그런데 성경 속에는 절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앞서가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앞서갑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이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죠. 우리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납니다.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자들이 제대로 서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영광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청년 시절에 펄펄 끓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펄펄 끓던 청년 시절, 첫사랑의 시절이죠.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그게 단줄 알고 자기 의에 넘쳤던 시절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가득히 들어찼던 20대 초반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뜨겁다고 하는 것은, 펄펄 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성숙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뭐가 만족스럽지 않으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성경 한줄쭉 읽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다 끌어들이시다가 방향을 못 잡으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데, 그 결론도 이게 전혀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기에 예배 시간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갔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늘 동일하죠. 변하지 않으시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요. 근데 어느 날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제 소심한 반항이었습니다. 대예배 시간에 이 청년이, 보잘것없는 청년이,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마음에 안 드니까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엎드렸어요. 도저히 뭐 이건 뭐 소심한 반항을 한 거죠. 근데 뒤에서 이제 장로님이 툭툭 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뒤를 돌아보니까 장로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죠.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으니까 사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도 하고요, 청년부 임원도 하고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예배 당송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도 못하는 예배 뭐하러 드리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 일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건드려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건드려서 예배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명분이 있었죠.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데 누구를 치실까요? 저를.

치시는 겁니다. 저를 치시는 겁니다. 교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김재구 선생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더라. 이상하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제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나는 너하고 예배하는 거야.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난 너와 함께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사랑을 받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 난 너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는 것, 그 교제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야. 그 마음이 가슴에 가득히 들어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얼마간 지난 다음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를 하게 되니까 예배 자리부터 멀어지는 거죠. 제대로 예배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하면서 갈급함과 답답함이 가득이 들어차는 거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예배 장소에서 멀어졌다는 것, 공동체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그게 마음을 갈급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그 소망, 그게 가득이 들어찼거든요. 휴가 나와서 그 전날, 이제 정말 예배 자리에 이제 나가는구나. 뭐가 가슴속에 밀려오기 시작하냐면요, 설렘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득히 깨달았습니다. 설렘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고요, 똑같은 장소고요, 똑같은 목사님이고요, 똑같은 스타일이고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똑같았습니다. 목사님도 설교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에 가서 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그리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 앉자 찬양 한절 한절이 제 가슴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치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동일한 목사님께서 잘 안 변하시잖아요. 동일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똑같은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문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안 들으려고 했을 때는요,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 단어가 하나 들어오니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문장이 하나 들어오니 제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득히 제 안에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넘치는 경배가 그 안에서 가득히 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존중심과 사랑이 가득히 넘친다는 걸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요, 유학 갔다 와서도 늘 명절 때면 늘 찾아뵙습니다. 온 가족이 가서 찾아뵙고, 그분이 저한테 특별하게 크게 은혜를 끼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사랑이, 존경심이 지금도 내려왔는데, 창원으로 내려왔는데 지금도 명절 때면 마음을 가득히 담아 선물을 계속해서 매 명절 때마다 보내드립니다. 그 연결고리들, 사랑의 연결고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맺어지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위대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이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이십니다. 예배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이 존경과 이 사랑이 예배자의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이제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안식년 동안에. 어땠을까요? 제주도에 가서 저는 이렇게 밀착해서 아내와 함께 24시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딱 붙어서요, 이렇게 지냈던 시절 제 평생에 없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은퇴해도 내 아내가 삼시세끼를 잘 차려주면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지내면서, 야, 이거 삼식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잘한 거, 작은 것, 이런 것들이 톡톡 치고 들어오면서, 잔번치가
사이를 묘하게 갈라놓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가장 신비롭고 좋았던 게 뭐냐면 식물들, 열매들 이런 거 보는 게 얼마나 재밌고 신비로운지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식물학자가 됐을 겁니다. 가가지고 소철 열매가 처음 봤거든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열매 보면서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리고 맛도 보려고. 근데 안에는 기겁을 하는 거죠. 오, 그 무슨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안다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독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아내가 감사했는데, 그리고 또 백년초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니까요, 그렇게 신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아내가 또 야단칠 것 같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덥석 좀 잡아봤죠. 그 장가씨가 여기 손에 또 박혀가지고 목회당에서 썼지요. 아내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거 걸고 치는데 몰래 여기서 뽑느라고 야단 맞을까 봐. 근데 이렇게 자잔하게 자잔하게 야단 맞는 것을 겪으면서 아, 여기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벽이 딱 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도 그걸 느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오늘부터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매일 9시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길지 않아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찬송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가. 그렇게 찬송가가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저는 부르던 찬양만 맨날 불러가지고 매일 성경에 찬송가가 나오는데 새로운 찬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도 뭐 더듬으며 가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그날 묵상했던,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을 같이 다시 읽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내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쭉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신비로운 일이냐면요,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위대함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고요, 그 사랑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도 흠도 가려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설 때요, 우리 공동체는, 가정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도 감사해서 지금도 돌아와서도요, 지금도 9시면 같이 예배드립니다. 물론 수요예배 있고 금요철야 있고 이런 때는 좀 빼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매일 만나서 아내와 함께 그리고 9시마다 예배를 하는데, 이제는 희한하게 기다려집니다. 그 9시가 감동이 되고요, 같이 나누면서 가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시간을 정해서 온 가족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넘쳐나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부터요, 시작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그 선포가 시작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4명씩이나 나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언자들을 이야기할 때요, 전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확신하냐면요, 찾고 계시는구나.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구나. 한 세대가 올라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올라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올라가고 정말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이 52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요담이 16년, 아모스가 16년, 히스기야가 29년입니다 이사야가 그 다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시절에 톱으로 썰려서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절을 다 거쳐간 겁니다. 우시아 왕 몇 년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시아 왕을 제외하더라도요, 61년의 시간입니다. 61년. 61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예언자를 보내서 61년 동안 간절하게 찾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안 본 것이, 못 본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호출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다 목격하지 않았느냐?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목격하지 않았느냐? 하늘과 땅을 호출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간절하게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린 삶을 다르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 가정의 달에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신 그 눈길을 깨닫는다면요,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결코 좋은 삶이 아니거든요. 거역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닐 겁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던가요? 어버이날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던가요? 혹시 전화와 더불어서 전화가 딱 끊어진 다음에 금방 통장을 살피면서 입금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게 전화만으로는 또 마음이 또 가지 않죠? 입금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걸 살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3절 보시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떻게 짐승만도 어떻게 동물만도 내 자녀들이 못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히 배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의 심령을 알고 있는, 심령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짐승들과도 비교하시는 겁니다.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깨닫고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정성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1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헌금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흘러서 물결처럼 헌금이 교회로, 그리고 성당으로, 그리고 또 성전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질적으로는요 풍성하게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느냐, 내가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을 원하느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행사도 차고 넘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진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집니다. 예배 횟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절기들도 다양합니다.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요일, 뭐 금요일 심야 기도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수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모임들, 그것이 가득히 들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뻐하실 만도 한데 이렇게 헌금이 차고 넘치고 정성이 차고 넘치는 것 같고 이렇게 번질나게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우셔서 이렇게 탄식을 하시며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한다라고,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뭔지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도요 몇 군데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인데요, 호세아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인용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도 그 같은 지경을 이루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애를 원한다는 거, 인애는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면요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요시아 왕의 얘기거든요. 그는 요시아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내가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22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면요 그 인애가 공동체 속으로 가정 속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보호하고 위하게 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부모에게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맑은 날이 되면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이 잘 팔리니까 기뻐하면 되는데 어떤가요? 부모의 마음은 맑은 날은 누구 걱정인가요? 한 번도 걱정 안 해보셨나요? 아, 이 자식은 잘하는데 이 자식이 걱정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날은 또 얘가 걱정되고 이 날씨 맑은 날은 집신은 잘 팔리는데 우산은 안 팔릴 것이니 그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또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수 아들은 잘 팔릴 텐데 그 다음에 누구는요? 집신 장수 아들은 또 팔일 날일 것이니 그게 걱정이 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되는 자식도 사랑스럽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예배자가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됐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가 힘겹고 버거운 존재를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기로 흘려보내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그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게 이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거든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찼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나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로 그리고 또 직장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며 나아갈 것인가 그게 예배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에는 마지막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지막 기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쏟아붓는 그 말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제자들인 우리도 주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찰의 봄바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사찰의 봄바람 그 속에서 무슨 찬양이 들어갔던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함께하니 내가 기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요 기쁨과 서름을 느끼고 있는 형제자매들 돌아보면 또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찬양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누군가가 서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는 것 아버지는 거기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예배자가 누구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예배자가 되고 베드로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양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이사야서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에서요 나는 이렇게 나를 아는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나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나를 아는 것은 내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순종의 축복이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내 것을 내어서 누군가를 섬길 때요 절대 내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요,

0: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걸 주실 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대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예배자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이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로댕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로댕? 로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아,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 중에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생각하는 사람만큼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로댕의 작품이 있습니다. 청동 작품인데 그 제목이 대성당이라는 제목입니다. 대성당. 자, 여러분들 대성당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가 탁 눈에 떠오르시나요? 마음속에 으리으리한 이 성당이 모습이 느껴지실 터인데, 자, 이 손이 양손인가요? 두 손인가요? 한 사람의 양손인가요? 두 사람의 두 손인가요?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데 제 손을 보시면 딱 이렇게 마주잡으면, 손을 마주잡으면요, 같은 손가락끼리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손입니다. 그런데 저 손가락은요, 서로 반대의 손가락이 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반대, 서로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으러 가는 겁니다. 저 공간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공간 속에 함께 하실 때 두 손은 맞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당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면요, 저 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성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단 두 사람이 만날지라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남산교회가 대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손에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반듯하게 주의 사랑 가운데서 세워가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또 직장 또한 삶이 사랑으로 넘쳐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자식을 봐주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저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면요, 또다시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직장 속에서 정말 저 인간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람도 너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예배자리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를 거기에 두었다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까지도 품고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오직 이 예배자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연결시켜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88.8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 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연예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예라모십의 나의 죄를 씻기는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예라머십의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 미션은 계속됩니다. 등산화 미션, 데일리 미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은혜죠.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평옥님께서 2부 시작하자마자 2부지만 출석 단어는 안 남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지만 우리 남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도 많은 분들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4833님, 바빠서 지금 출석합니다. 은혜! 라고 입장 남겨주셨고요. 우리 8720님께서는 이분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 라고 남겨주시면서 우리 앞서서 우리 30인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찡한 사연이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4918 입병경님 2부 출첵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지선 찬양 들려주세요 해주셨는데 요 찬양 제가 오늘 2부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2부 마지막 곡으로 요 찬양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833님께서 오늘 코인 찬양으로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저희 1부에서 나갔습니다. 예. 1부에 하필 1부에 못 오셨어요. 어제 찬양하신 그 내역 제가 보고 1부에 띄워드렸거든요. 하필 못 오셨습니다. 예. 아쉽게도 2부에는 다른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 은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모두들 은혜 충전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코인 찬양방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신청 찬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072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죠.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합니다.

0720님께서 신청하신 마커스 워십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59 김병숙님께서 은혜 퇴근하며 듣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8720님 우리 앞서 4833님 찬양을 못 들으셨는데 난 들었는디 일부 못 들으셨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죠.

0: 우리가 날마다 믿고
1: 자 앞서 고백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셨다면 이번엔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합니다.
0: 나의 사랑하는 책.

자, 이번엔 앞서 4833님께서 한 차례 실패하셨죠. 예. 일부에 들려드렸던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바로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8720님께서 댓글로 제 찬양은 없는가 봐용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8720님 신청해주신 찬양으로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건우 목사님의 불을 내려주소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4918님 찬양 잉 제건요 예수가 거느리 신이는 어디로 사라졌지?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2부 마지막 찬양 코인 찬양방 마지막 말고 2부 마지막 찬양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코인 찬양방 네 곡의 찬양 함께 만나봤는데요. 역시나 또 스트레스 대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시간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함께

0: 선생님 목소리가 기계음 메조소프라노 같다고. 어떤 음이죠? 예, 어떤 메조소프라노죠? 궁금하네요. 네, 메조소프라노 같다는 우리 칭찬이시겠죠. 칭찬과 함께. 0720님도 충디님 들려주심에 생큐요. 저가 아주 힘들 때 이 찬양 듣고 힘이 되는 찬양이었어요. 은혜의 충전 라이브 가족들도 이 찬양 들으시고 은혜 가득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8720님. 저는 뿜뿜 때도 얘기했는데 책과 헤어진 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4833님께서는 지난 은혜의 충전 라이브 자칭 공개 방송, 맞아요, 자칭 공개 방송, 네, 참여 후에 받은 치킨 쿠폰으로 본가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치킨 보내주시는 센스도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맛있는 치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4918 이병경님께서 재미있게 듣던 말, 울 친정엄마는 스트레스 받고자 놀랐을 때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땐 역시 또 성경만한 게 없죠. 예, 재미있게 듣던 말 맞습니다. 아, 그리고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내일 들려주세요. 미리 신청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내일 이 시간에 이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병욱님께서 헤이 워십. 아, 우리 또 피아워십 우리 인도하시는 이동선 목사님께서 헤이 헤이 좋아하시죠. 예, 다 함께 헤이 뭐 이렇게 하시는, 예, 헤이 워십이라고 남겨주셨고 그만큼 신나신다는 얘기죠. 예. 아, 주막가정까지 범죄사건들보다 극동 들어왔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4918님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울 신랑도 얼른 속히 주님 품 안에 거하길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신랑님께서 주님의 품에 거하시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8720님 향기로운 제물로 줄게. 아, 요 찬양 제가 또 이 중간중간에 찬양을 바꾸느라, 예, 요걸 또 빼먹었는데 요 찬양은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가사가 좋다고 하시는데 요 찬양도 한번 내일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우리 출석단어 은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요일에는 특별히 우리 또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지난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우리 자칭 공개 방송으로 했었는데, 이번 이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공개 방송은 아니고요. 예, 아쉽지만 공개 방송은 아니고 우리 또 라이브 코인 찬양방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모셔서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실시간으로 띄워드리는 라이브 코인 찬양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시간, 지난 시간에 굉장히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화요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 시간 우리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어가는 누가의 처방전 코너 함께 할 예정인데요. 내일은 안과전문의 정기용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집으로 가는 길 묵상 만나보겠습니다.
1: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 5월 19일 화요일 묵상 제목 균형의 미학.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사람이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55% 늘어납니다. 아주 쉽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음식에 중독된 사람은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나오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많은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시길 소망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 AI 세미나 관련 내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김태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AI와 복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노트북도 좀 지참을 해주시면은 현장에서 실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참가비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에는 우리 또 유익한 강의와 또 주님 다가와 그리고 저녁 한 끼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이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병욱님께서 선착순 출석률에 상처받아서 비참성 라이브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4833님께서 누가의 처방전 관련 내용 보내주셨는데 요 내용 잘 담아서 내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선물 당첨되신 분들 발표를 제가 안 해드렸어요. 예, 선물 당첨되신 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산화 당첨되신 분입니다. 등산화 선물은 바로 9507님 축하드립니다. 등산화 당첨되셨고요. 이어서 화장품 선물입니다. 화장품은 6864님입니다. 6864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 마지막 5월 말에 5월 한 달간 당첨되신 분들은 5월 말에 제가 잊어버리실 때쯤 쓱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주고 계시면 공짜 선물처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물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 4918님께서 지선의 예수가 거느리신 이를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 전산상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비슷한 조수아 씨의 예수가 거느리신 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젊은 세대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신학교 역시 이전과 같은 열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단지 믿는다는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 안에서 자라납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 사경에 참석하고 밤늦도록 성경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반드시 또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사회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교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 문을 여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3서에 보면 하늘 문을 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하고 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가이오를 두고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은 주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가이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 가이오를 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이가 어떻게 살았길래 사도 요한께서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었을까요? 3절, 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요. 사도 요한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친 것은 가이오가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은 거예요. 이 가이오는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으로 진리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행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가이오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면에서 이 가이오가 말씀에 순종했는가? 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유추해 볼 때 가이오는 나름대로의 재력이 있는 분이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지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가이오는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축복,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낭은에 된 사람을 환대하고 도와준 거예요. 낭은에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를 때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을 가진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디에 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가이오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 집을 숙소로 내어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낯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 사역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제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했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선교 후원비도 넉넉하게 들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이 가이오가 말씀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오를 두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보면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오와 다르게 이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 말씀 사역자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말씀 사역자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욕하고 헐뜯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주의 종을 환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괴롭혀서 오히려 교회에서 내어 쫓으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오드레웨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 매사에 독단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권위보다는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야욕과 욕망만 있고 교만한 자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한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라는 이 좋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뵙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배척하고 헐뜯고 욕하고 돕는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주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면 그 악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요한 사도가 이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 갔을 때 그 일을 책망하고 또 그만한가 악행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받아주었었겠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출교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디오드레베 같이 아주 어떤되기를 좋아하고 독단적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참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나를 자꾸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태클 걸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 가요라는 분은 그런 갈등 속에서 꼿꼿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건 좀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구조 속에 있으면서도 가이오는 말씀 사역자를 적극 후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아름답게 행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분은 이 복음 사역자와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큰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요를 보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성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가요가 훗날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가요와 그 가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들도 정말 하늘문을 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늘문에 열려고 하면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 말씀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셨죠? 안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마치면 뭡니까? 또 나가시잖아. 또 집에서 오늘 나오셨는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출입의 세계에 복이 넘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진 기름진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요처럼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육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을 땡치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요 가정이 사람의 말로 인생이라 그러고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성천 하늘로 올리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가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우리가 한자로 초림이라 그래요. 첫 번째 오셨다고 그래요. 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천사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일입니다. 이런 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뭘 기다린다고요? 재림을 기다려요. 이 재림 때에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지금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이그러져 있어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은 우리보다 먼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믿으면 아멘. 지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워.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무지하게 살아서 그렇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생각해보지 못한 것처럼 영광스럽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 가셨다가 하늘로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남겨주신 선물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책은 사람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이 이성과 생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 돌리움을 받을 때까지 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땅의 소리를 듣거나 새 속의 소리를 듣거나 더 타락하면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땅의 소리, 새 속의 소리, 그리고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풍성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이 확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말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 문을 여는 과정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할 때 환대하고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얼마나 될까 물으면 거의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성격도 많잖아요.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한국전쟁을 겪고 이게 7, 8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윗세대 분들이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마을마다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서 전도해서 교회가 크든 작든 한 사람이 앉았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위대한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아멘 하셔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나는 너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기쁜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아이가 자랄 때 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해주는 말씀은 저 말씀은 생명이고 저 말씀은 은혜고 저 말씀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장성하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 이야기를 부모님이 끄집어낼 때는 경건한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지탱하고 유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자녀들이 전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초등학생들은 더하고 부모님이 전해주는 말씀 전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말씀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는 받고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늘 문이 활짝 열릴까 조금만 열릴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의 영광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피조물이 주님의 말씀, 신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하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에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맡은 우리 지역의 장로님들, 또 우리 구역 맡은 구역장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분들이 장로님으로, 구역장로님으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영광이에요. 내가 신의 말씀을 받아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광입니다. 아니, 국어, 영어, 수학 좀 못해도 괜찮잖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은 감당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도와주어야 되고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시간적으로 늦게 믿고 앞서 믿는 분이 있거든요. 앞서 믿는 분들이 나보다 늦게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 이야기, 세속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 이런 것은 전해주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믿는 사람은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심정으로 전해주어야 되고,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가이오가 복음 전하는 자를 잘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은 복음 자체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앞에 서서 사역하는 사람뿐 아니라 뒤에서 동역하는 사람도 기억하신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저를 잘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도 같이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문을 여는 가정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약한 사람은 하늘문이 내게만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내 이웃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그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이도 그 가정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전도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강건해야 됩니다. 교회 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가자고 강건해야 되고,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 믿으라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고 그도 영광스럽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신교 사상가라고 불리우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6살 때에 일본 삿포로에 있는 농학교 2기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지금은 이 홋카이도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분이 이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농업과 기술을 가르쳐 주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윌리엄 클라크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던 유명한 명구를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소년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품어라. 이 말을 남긴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for Christ를 싹 빼버린 거예요. 그냥 꿈을 가지라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이 학교를 세우면서 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서약이라는 서약문을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우치무라 간조는 집안이 사무라이 집안입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 집안은 우리로 치면 양반 중에 양반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와서 우치무라 간조에게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한 거예요. 지금 말로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서양 종교라는 데 딱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종교는 약한

0: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지 하고 사무라이 집안답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을 것 같으면 일본에도 신이 많은데 왜 외국 신을 믿느냐고 거부를 한 겁니다.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과 다른 동기들이 이 서양문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지 않으려고 자꾸 버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 강건하고 전도하고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관찰을 한 거예요. 학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술 마시는 이 학생들이 술을 끊고 거칠던 학생들이 아주 온유한 학생들이 되고 이전의 학생들이 남을 도와주는 학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제가 일제시대 때니까 전부 자기 한몸 생각하기에 바쁜데 자기 출세하기에 바쁜데 성품이 바뀌고 다른 사람 뭐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다소 강제적으로 느끼지만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이 서양문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점점 참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서양문의 내용이 한 다섯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믿는 자의 서약이라는 놈.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세상이나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서약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지고 다니고 돌아와서 이분이 일평생 주장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절대 진리, 절대 권위로 붙잡아야 된다 강조했어요. 한국에서는 다소 왜곡적으로 알려졌는데 무교회주의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건물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어떤 형식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제도보다 복음에 강조한 분이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일본 교회,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잃어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일제하니까 매장을 당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이제 정착 몇 년 차죠, 대표님?
2: 이제는 17년 차가 되어 옵니다.
1: 17년 차요.
2: 네, 7월 달이면 만 17년 됩니다. 와.
1: 벌써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계신데.
2: 맞아요.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20년. 와, 대단하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이거.
1: 이게 하루하루 내돈내산 하는 게 많아서. 네. 정말 내돈내산 대표님의 그 가지수가 수천, 수만 개는 될 텐데.
2: 그렇죠.
1: 네. 아,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어딘가 좀 달라 보이셨어요.
2: 그랬죠. 맞아요.
1: 그래서 전 화장을 좀 하셨나?
2: 안경. 안경을 지금 바꿨어요, 이번에 또.
1: 안경을 바꾸셨어요?
2: 사실 안경을 제가 보통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더라고요. 근데 바꾸더라도 원래 쓰던 안경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안경 거의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1: 10개 벌써?
2: 그 중에서 북한에서 끼던 안경도 있거든요.
1: 어머, 세상에. 오늘 그럼 그 안경에 대한 내돈내산. 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5일 남대문 시장에서 다초점 렌즈 안경 3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3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게 되면. 네. 거기 이제 안경 매점이 꽤 많아요. 안경키도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외국 것도 많고, 안경 알도 그렇고 또 전반 쪽으로 가격도 좀 다양한 데다가. 잘만 말하면. 네. 또 디스카운트 그 잘 할인시켜줘요. 제가 38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6만 원을 깎아버렸잖아요. 32만 원.
1: 이게 테에서부터. 네. 렌즈 교정을 시켜주는 이 렌즈까지 하신 거죠?
2: 다 했죠. 예. 테도 하고 렌즈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 테도 요즘에 싸고 잘 나와요. 네, 이거 한국 티거든요. 그전에 제가 외국. 네. 티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네. 아니요, 요즘 한국 티도 꽤 잘 나와요. 그리고 안경 알 자체가요, 이게. 네. 다초점 변색이거든요.
1: 그러니까 다초점.
2: 지금, 네, 위에는 먼 데도 볼 수 있고. 네. 아래는 책 볼 때도 볼 수 있으니까 멀고 가까운 거를 이 도수가 다르잖아요, 이 안경.

0: 중에서 위 부분은 마이너스고 아래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수점이다 보니까 서서히 지금 이게 도수가 변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그전 같으면
1: 네.
0: 뭐 먼데 갈 때는 이제 안경 끼다가 책 볼 때는 벗고서 돋보기 끼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번에 또 제가 작심하고
1: 네.
0: 밖에 나가면 바로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이제 색깔이 변하는 변색. 그러니까
1: 변색?
0: 색안경 되는 거죠.
1: 그런 뜻이군요.
0: 네. 변색. 색안경 밖에 나가면 밤색 깔면서 새파란 빛이 아주 아름다우고 좋은 색깔이요. 어떤 그런 색깔 나는 안경이에요.
1: 아니 이게 우리 네. 북녘 주민분들이 또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디지털 안경도 아니고 뭔가 좀 화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얘가 알아서 초점도 바꿔주고 변색되는 네. 건 저도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0: 글쎄 근데 변색은 북한이 더 개선에 있잖아요. 위화상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중국사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질이 좋지 않죠.
1: 아.
0: 네, 우선 색깔도 그렇고 변색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북한 건 제가 그때 변색 써봤었거든요. 근데 인차인차 변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순간에 그래서 색깔 딱 변하고 또 그다음에 실내 들어오면 바로 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안경 기술도 괜찮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1: 근데 사실 안경도 안경인데 아까 전에 그 네. 6만 원이나 할인 받으신 건가요?
0: 네. 아까 그분이 제가 고성 쪽으로 다녀요. 그게 이제는 왜냐하면 안경을 여러 군데 가지 않게 하다 나니까 그분이
1: 단골이군요.
0: 또 저를 단골처럼 보죠. 그래서
1: 네.
0: 이분도 안경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할 때 됐네요 뭐 그래가지고 가격 이쪽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책자 있어요. 책자 보면서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쭉 보다가 제가 태도 딱 골랐고 안경도 이런 거 하겠다니까. 근데 기본 중요한 건 안경이 도수 뭘 끼나 하는 거 그동안 또 변했을까 봐
1: 네.
0: 다 또 보잖아요. 참 좋은 기기 안경 기기가 참 좋아요 이게.
1: 눈 이렇게 도수 측정하고 시력
0: 네,
1: 측정하고
0: 맞죠.
1: 하는 게
0: 예, 예.
1: 탁탁탁 하면 그렇죠.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상점 가면 그런 걸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안경점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평양에 그래서 두 군데가 있었어요.
1: 안경점이요?
0: 네, 안경점 그 기계가 있는데 그리고는 네. 지방 보면 안경점 그 기계 있는 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안경 장사꾼들이 안경을 막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수가 안경 그 아래다가 -1.0, -1.5 이렇게 있고 도수는 또 플러스 도빼기는 플러스 1, 뭐 플러스 1.5 이렇게 간격도 막 이게 차이가 간격이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서 그래서 끼보다가 맞으면 끼는 거고
1: 그러니까
0: 검사해서 낀다는 건 몰랐어요.
1: 그럼 북에서 가져오신 안경이 그렇게 장마당에서 사신 거예요?
0: 제가 오자마자 제가 안경점 가서 그 안경 보여주고 제가 검사해 보니까 이 안경 끼지 말라고 눈 더 나빠진다고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건 그대로 지금 집에 있는데 보관용인데요. 통일되게 되면 제가
1: 네.
0: 그걸 이제 한번 또 좀 북한 그 가져왔던 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좀 또 좀 전시 한번 해보려고.
1: 와, 아니 이게 사람 눈이 그러니까 발도 양발의 크기가 다르듯이
0: 네.
1: 사람 눈도 양쪽에 다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0: 네, 그렇죠.
1: 왼쪽 오른쪽이
0: 맞아요. 그 다 달라요.
1: 수치가 0.2씩 다르기도 네네. 하고 한데.
0: 그치 근데 할 수 없이 북한에서는 그 안경 그 하는 사람들이 좀 또 병원을 알면. 끼보다 보면 도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또 심하게 안 맞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또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경 이거 재요. 잰다는 게 어떻게 기계를 재는 게 아니라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과 병원에서 그거는 -1.25가 좋겠다. 이건 얼마라는 거 알려줘요. 비슷하게.
1: 네.
0: 그럼 가서 판매할 때 이 R을 좀 교체해 줄 수 없어 해가지고 R만 따로 나온 걸 가서 가공해가지고 또 이제 끼면 약간 달라도 좀 끼긴 끼는데 거의다가 달라도 그래서 같이 맞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나빠진 걸 좋은 걸 나쁜 뒤로 맞춰가지고 나쁜 걸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꽤 많죠.
1: 더 나빠지죠.
0: 더 나빠지죠. 그래서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1: 근데 대표님이 네. 평양에 안경점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고향은 또 량강도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양강도에서는 안경을 썼던 주민분이 계셨나요?
0: 끼긴 하죠. 끼는데 파는 게 있으니까. 근데는 다 이자처럼 기기를 못 재고 끼기만 할 거고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은 평양 가게 되면
1: 네.
0: 비쌌어요. 그 기계가 있는 안경점 자체가. 그리고 위아를 취급만 했어요.
1: 그러니까 네.
0: 위아가 돈이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 북한 돈이 있더라도 엄청 비싸거나 해야만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또 특히 우리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안경을 그렇게 정밀하게 이제 제

0: 해가지고 자기 딱 맞는 안경 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란시란 말도 난 한국어 들었거든요.
1: 란시.
0: 예, 란시가. 란시인데. 저도 다 그 모든 사람 란시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은
1: 쫙.
0: 아, 그런데 한국 있잖아요. 한국은 그 란시에 대한 건 난 처음 알았거든요. 란시가 있다는 거. 근데 북한은 란시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란시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 안경점에서 말하는 게 란시가 거의 다 있대요, 사람들이.
1: 네.
0: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 때마다 안경에서 몇 번째 각도 어디가 도수 얼마 되고 얼마라는 거 다 알아가지고 그쵸. 거기에 맞게 해주더라고요.
1: 란시가 빛 네. 번짐이 좀 보이는 그런 거죠?
0: 아, 저는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안경을 만들 때마다 란시가 있다, 어디 네.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도를 해가지고 쇠로 만들어주더라고요.
1: 그러면 북한에서는 근시, 원시라는 말은 있어요?
0: 그런 거 있죠. 근시, 원시는 이제처럼 멀고 먼 거 못 보고 가까운 거 못 네. 본다 해가지고 근시, 원시 말하잖아요. 대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 먼 데를 못 보고
1: 네.
0: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가까운 데 못 보고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이제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좀 어르신들은 거의다가 안경 두 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밖에 야외 다닐 때는 마이너스 되는 안경 끼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책 볼 때는 밖에서 끼던 안경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돋보기 네. 끼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 와서 처음부터 다수점 안경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번갈아 두 개를 끼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끼면 먼 데 갈 때도 먼 데를 보는 건 위에 도수가 있으니까 먼 데를 보고 가까이 있을 때는 밑에 또 돋보기 되니까 그러니까 돋보기하고 네.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그 도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초점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서서히 하다 보니까 오지럼증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머리 들어도 먼 데는 잘 보이고
1: 네.
0: 또 책 볼 때는 바로 또 눈 내리 깔면 또 그대로 이제 책도 잘 보이고 하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 안경 기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발전했죠.
1: 그렇죠.
0: 네.
1: 저도 시력이 애매해서 이게 안 끼고 다니기는 하는데
0: 네.
1: 근데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난시가
0: 네.
1: 이게 각막이 조금 휘어져서 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0: 그 각막이 휘어질 수 있는 게 많은가 봐요. 네. 그런 사람 많대요. 환자들이.
1: 근데 이게 저는 빛이 싹 번져 보이는 게 사실 그냥 평범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안경을 딱 교정해서 쓰니까 세상에 이게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0: 그렇지. 맞아요.
1: 네.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 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0: 네.
1: 이게 썼을 때는 또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지금 안경 단골 회원이 되실 정도면
0: 네.
1: 그래도 꽤 주기적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0: 네. 보통 제가 지금 한 2년에 한 번씩은 사죠. 왜냐하면 우리 안경이 유리알로 된 안경도 살 수는 있는데
1: 네.
0: 유리알은 좀 무겁잖아요. 이 코에 자꾸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코 비염, 여러 가지 병적인 게 유발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 안경은 압착을 해가지고 든든하면서도 가벼운 안경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테나 안경이 끼어도 잘 나타날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좀 긁힐 때가 있어요. 한 2년 끼다 보면 약간씩 살짝 긁혀요. 그 조금이라도 긁히면 전 예민해가지고 안경 바로 또 이제 새거 바꾸는지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1: 북한에서는 얼마나 한 번에 바꾸셨어요?
0: 북한에서도 뭐 안경을 그렇게 바꾸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리알 말고 제가 오기 전에는 또 이제 수지로 된 안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긴 했는데 압착성이
1: 네.
0: 북한 거는 더 약해요. 왜냐하면 중국산이다 보니까 한국이 알자치 수지를 압착 기술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완전 유리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북한에서는 더 자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1: 네.
0: 비용이 비싸니까 일반인들은 그렇죠. 자주 못 바꾸죠. 근데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뭐 남 못지않게는 또 이제 그런 거 바꿀 정도까지는 제가 됐으니까 예, 자주 바꾸긴 했죠. 마지막 탈북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뭐 탈북하기 위해서 북한 돈 해가지고 마지막에 바꿔보니까 3만 6천 위안 중국 돈으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런 돈에 대한 그런 건 별로 또 어렵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참 이런 차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0: 네.
1: 분명히 뭐 안경에 대해서 평양에서든 양강도에서든
0: 그렇죠.
1: 지방에서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0: 네.
1: 저처럼 쓰기 직전에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0: 많죠.
1: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안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또렷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우리 대표님 이번에도 이 내돈해산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제가 북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 나빠도 안경을 못 꼈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안경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안경을 껴도 이자처럼
1: 네.
0: 제대로 된 안경을 못 끼잖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보는 게 보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들을 공

0: 이라든가 모든 이것들은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도 중요한데도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근데
1: 네.
0: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밝게 볼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씀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시편 말씀 중에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말씀 참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참 이제 사람이 이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또 보는 건 북한은 정말 마음대로 볼수 없는 사이가 북한 아니에요.
1: 네.
0: 뭐 TV도 다 이제 막아버리고 한국 TV를 본다 하면 그걸 처벌하고 근데 그나마도 볼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마저도 제대로 볼수 없는 북한 땅. 참 이거 볼 때는 언제면 북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땅이 될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북녘에 계신 주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천국 소망의 렌즈를 함께 낄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 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 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1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와 주나목,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노래한 주님 여기 계심으로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해서 다양한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그 이름.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 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또 신청곡과 기도 제목들 다양한 이야기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41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지선 전사님 찐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내일 면접 앞두고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사명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신청 찬양도 보내주셨어요. 지금쯤 또 면접도 이미 마치셨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또 찐팬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찬양 사명 함께 들으면서 이 땅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찬미가 찬양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30년,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일본 제1의 투자가이자 다마고보로 과자로 유명한 다케다 제과의 경영자인 다케다 회장은 최고의 다마고보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일정 수 이상 반복하면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내뱉는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 모기를 넣자 몇 분 안에 죽어버리고 웃을 때 나오는 숨을 넣은 봉지에서는 모기가 훨씬 오래 산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케다 회장이 예상한 적중에서 과자 판매가 많이 늘고 직원들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다케다 회장은 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감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감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지혜 말씀 시편 7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어떤 아이들은 못 참고 바로 먹어버렸고 어떤 아이들은 꾹 참고 두 개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뒤 그 아이들을 추적해봤더니 끝까지 기다렸던 아이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쇼츠, 로켓 배송 등 우리는 점점 기다림의 근육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열매는 기다림에서 옵니다. 첫 곡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기다림 띄워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하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하면 간절히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재혁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향기로운 나무에 주님께 드려요. 띄워드립니다.

마시멜로를 못 참고 먹어버린 아이도, 기다려서 두 개 받은 아이도, 결국 주님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다만 기다림에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곡으로 예라모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히즈윌의 삶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전혜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득하게 쌓여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만큼이나 극심한 흉년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곳에 머물러라.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다 이루겠다.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 곧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와 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그녀는 내 누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리브가가 몹시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장 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회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이사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평화와 나음을 남겨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Jesus Paid It All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야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수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이 새롭게 하신 그 삶 안에 머물면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어누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길 수 있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의 Greatness, Charity Gale의 Living in the Overflow, 이스라엘 휴튼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늘 전전긍긍하는 편입니다. 즉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뭔가 내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더 잘 해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성경을 딱 펼치면 그제서야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애쓰고 걱정해왔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희한하게도 그 순간 딱 정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정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도하게 되고, 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History의 오 예수 나의 주, 그리고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을 하지 않고 진부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하던 한 크리스천이 말한 진정한 사랑의 1위는 4단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 역시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두 번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게 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사랑이 변질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말한 사랑의 기술의 저자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는 12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12세기에도 그 먼 옛날에도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손인경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인천시립합창단의 사랑하는 자들아였고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1위는 4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된 자인지,

그러하기에 저도 주변에 계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저희 기쁨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찬양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문자는 저에게도 힘을 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예요. 사랑은 언제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19회 복음성화 경연대회 작곡상을 수상했고요. 김동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새기고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는 풍족할 때보다 비어있을 때 더 진짜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고 삶의 곳간이 비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느낌이 아닌 결단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진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하나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 투성이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감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고백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쿠스틱 찬송가에 죄짐 맞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예수 에이미 그랜치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에 주여서 망대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오신 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부열찬송 메들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연희엘의 양해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In Christ Alone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한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게 힘이 되기도 하고 높은 권력 또 지위, 명예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물리력으로 남녀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는 땅의 크기라든지 부의 크기들이 힘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대화와 타협,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리고 또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말을 했지만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의 대결을 하기보다는 서로 대화와 또 타협을 통해서 또는 이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 남북한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뉘면 나뉠수록 힘은 더 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또 더 큰 힘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강한 그 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전해드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내가 힘이 부족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수모를 또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역전시키실 거고요. 또 힘의 불균형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도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남을 피해를 주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남북한 사이에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악은 무너져야 되지요. 그리고 악한 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그 힘이 사용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힘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큰 대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들, 힘들을 잘 활용하고 또 대화와 사랑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죠.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과 또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능형 손 전화기를 사용하신다면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FEB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또는 FEBC라고 되어 있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또 실시간 들으시고 무료 문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응원의 메시지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남북한의 체육교류가 진행됩니다. 아이사 여자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지난 17일 방남을 한 건데요.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에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 수원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기 위해 선수 27명과 스텝 12명 등 39명이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첫 북한 선수단 방문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에도 뜨거운데요.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 사실이 보도조차 되지 않는 등 조용한 상황입니다. 수년 만에 이뤄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 그런데 북한 여자축구단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측 민간 응원단에 통일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0: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 여자축구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한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여자축구단이 5월 17일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 예.
2: 북한의 태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 네. 자, 이번에 방한한 북한 여자축구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 네, 20일에 열리는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경기에 남북이 대결하게 되어서
1: 네.
2: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클럽 대항전이고요. 내 고향 축구단은 평양을 연결로 하는 클럽팀입니다.
1: 네.
2: 또 같이 결승 티켓을 놓고 경기를 하는 남한의 클럽팀은 수원 FC 위민입니다. 만일 북한 팀이 4강전에서 이기면 결승전을 할 때까지 계속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1: 예. 자, 북한 선수단이 입국했던 그 모습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북한의 내 고향 축구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베이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는 2시 5분경에 제1터미널에 도착했고요.
1: 네.
2: 방남 인원은 선수 27명,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가 12명, 그래서 모두 39명이 일행이 되겠습니다.
1: 네.
2: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이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1: 예.
2: 치마 정장을 한 차림으로 들어왔는데요. 시민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선수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굳은 표정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선수단 버스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2: 네.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2: 또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북한 선수들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2013년 12월 북한의 적대적 국가 선언 이후에 첫 북한 선수단의 방문이라는 것에서 인상적입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의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반응은 조금 뜨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과 대조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내 고향 축구단이 오는 20일 남북 축구 시합을 구경하려는 열기가 반영된 그 예매율을 보면 7천석인데 7천석 전체가 매진됐다고 합니다.
1: 네.
2: 또 민화협 등 여러 단체가 응원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응원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이 응원단들은 팀과 선수명으로만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섬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 북한 여자 축구단의 방남 을 놓고 우리 통일부가 또 입장을 내놨죠?
2: 네,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방남하는 북한 여자축구단에 대해서 남한 민간 응원단 2,500명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1: 예.
2: 또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논평을 내기를 민간단체의 응원 수요와 또 응원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간을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1: 네.
2: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 팀이 방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주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클럽팀이라는 것이 의미를 좀 상쇄시키는 면이 있는데
1: 예.
2: 국가대표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방남 결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2: 이 점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절묘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2: 세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공항에 나가서 환영하고 또 응원단을 조직하여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면적으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싫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0: 그래서 국가, 국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단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서로 예민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역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 예.
0: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지리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완전 단절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이 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인데요. 이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12월에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 복원될 것 같았던 관계가 더 어려운 관계로 지속되고 있죠.
1: 예.
0: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1: 예.
0: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리경제학 관점에서 볼때 반드시 풀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게, 또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내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 고향에서 여기에 찾아온 팀 같기도 하고요. 또내 고향으로 돌아온 팀 같기도 해서 이내 고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한 느낌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이번 여자 축구팀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터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예.
1: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연고를 둔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대한민국 수원을 방문하여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순수한 스포츠 경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남북 축구 시합에 북한 팀을 응원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응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수한 마음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족이 동족 아닌 관계로 하나의 역사로 묶어진 사람들이 두 국가로 살아가는 비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적대시함으로 정서 상처를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극이 속히 해소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직후 이란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핵 문제가 다시 주요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도체 공급망 충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 모스크바 내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한 남북클럽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단속과 자산 몰수에 대한 불안으로 현금 대신 고급 아파트를 사들여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일부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군사 옵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종전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팀 회의를 열고 제한적 타격을 포함한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한 종전 구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중동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해결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 외교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는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과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가 주요 현안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핵 보유 세력으로 표현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의 기존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역시 최근 공식 문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해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다시 공동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방송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이란 전쟁과 함께 주요 안보 현안으로 함께 거론됐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만큼은 양국 모두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셈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향후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모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 지위를 바탕으로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일부 참모들은 향후 5년 안에 대만 문제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가 중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밤새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이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드론이 81대가 격추도 했지만 일부가 도심에 떨어져 3명이 숨졌고 고층 아파트와 기반시설도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의 정유시설과 송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이 500km 이상 비행해 모스크바 주변 방공망을 뚫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1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모스크바 공습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추진되던 종전협상이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양측은 최근 다시 대규모 공격과 보복을 반복하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휴전을 둘러싼 갈등 이후 양국의 군사 충돌은 다시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공조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7일 밤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한 점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며 가능하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인 내고향 여자 축구

없다니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등 35명 규모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남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이후 처음이며 여자 축구 종목으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선수단은 검은색 단복 차림으로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갔고 현장에서는 실향민단체와 시민단체가 환영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수원을 머물며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남북클럽 맞대결은 예매 시작 12시간 만에 전 좌석에 매진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돈주들 사이에서 현금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고급 아파트를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돈주들이 고급 아파트의 위아래층을 동시에 사들인 뒤 내부 계단을 설치해 복층 구조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로 건설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 노력조가 맡고 있으며 중국식 복층 주거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돈주들 사이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경우 당국 단속에 걸려 자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복층형으로 개조된 고급 주택의 시세는 중국 돈 100만 위안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예술 소조 활동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에서 제외된 채 성악과 악기 등 개인 교습에 몰두하면서 사교육과 계층 격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농촌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예술 소조에 등록시키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원에서 빠진 학생들은 성악과 화술, 손풍금과 기타, 장고 등 다양한 예능 교육을 개인 교습 형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교육을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술 분야 사교육 열풍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피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예능 기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7도, 양덕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양덕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의 하늘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강계의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삭주 14도, 강계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가 17도, 낮 최고기온은 신계 23도, 개성 22도, 해주 2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해산, 풍산, 원산, 고성,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8도, 해산 9도, 풍산 6도로 전망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원산 20도, 풍산 1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잿빛의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청진과 운기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운기 16도, 청진 13도, 무산 6도, 낮 최고기온은 운기 23도, 청진 22도, 무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린 하늘이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

0: 20일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마음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복음 통일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또 힘을 모두 동원해야 되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당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셨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가운데 새 힘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당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지하교회에도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은 결과를 다 아는 뒤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붙들어주셨죠. 하루하루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길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걸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해서 걷는 순종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순종의 걸음으로 인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새벽 시간 주님과 동행할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이 새벽 시간 찬양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올려드릴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올리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어두움의 빛이 오며 국립합창단이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먼저 올려드릴 찬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 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이로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을내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북한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김은희 자매님의 두 번째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또 두 번째로 만나는 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또 어떻게 북한 땅을 떠나게 되셨고 중국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때에 들었던 찬양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찬양인지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멘.
1: 아멘.
0: 아,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께서 네. 북한 땅을 그렇게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도 10여 년 동안 지내셨던 시간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맺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 때는 그 장사를 하다 나니까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남편이 술주정으로 그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을 남편이 그 리카대학 졸업생이니까 뭐 머리도 똑똑하고 뭐 다 좋은데 혹시 결함이고 술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한번 가정을 잃으면 그거 파괴하고 파괴는 못해요. 그 리언이 쉽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남편이 그 술 마시는 그거 하나만 거치면 우리는 이롭겠다 하고 제가 10년 동안 자식 버릴 수 없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남편을 어떻게 하나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남편이 핍박으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그거 나오는 그 동안에 우리 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네 집도 가 있으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그게 다 부시고 이러니까 제가 진짜 우지하고 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국에 오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에도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외국에 나가서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가서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걸 뭐 따지고 그거 북한에서 그 있을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신분증 없이 조마조마한 날을 보내다가 결국 이 한국행을 하게 됐어요. 그 로상에서 우리 블로크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블로크에게 문의 하나 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아무 조건도 없고 이런 아무 그 우리를 구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길을 그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너무 내가 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0: 비용을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으니까.
1: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 전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그 사연을 모두 들어보고 모두 가슴이 아파서 우리 북한 이민들을 구원하려고 그 블로크가 그 미국에 그 회사가 있는데 그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왔어요. 제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럴 때도 우린 한편의 핍박이 거기 싫어서 우리 형제들도 나를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를 진짜 나는 어디도 우지할 곳이 없다. 그때 북한에서는 제가 마지막에는 죽을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고충을 알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다 이걸 제가 피부로 가슴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0: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면서 제가 저와 살을 맞대고 같이 산 남편한테도 마지막에는 뒤통수 맞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 형제들도 나를 감싸지 못해서 제가 이 한몸 의지할 데 없어서 중국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게 한국에 오게 됐 오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구도 믿을 데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모든 내가 괴로움도 슬픔도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서 마음이 평안 그러니까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 하나님만을 믿고 또 지난 눈물의 여정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따뜻한 위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전파를 타고 북녘 땅에 들어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북한에서도 분명 선생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꼭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함께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사실 선생님의 이런 지금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잖아요.
0: 네.
1: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
1: 아멘.
0: 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1: 네. 우리 북녘 또 중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0: 네.
1: 그분들에게 그러면 지난날의 선생님의 모습, 지난날의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지난날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삶을 위한 속에서 저만 알고 제가 살기 위해서 그저 오직 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지운 죄 모르는 지운 모르고 지운 죄 그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작은 죄도 그게 다 우리 죄고 그렇게 그런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허물 있는 우리들도 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네.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도 말과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지고
1: 네.
0: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이전은 제가 달라졌어요. 그 은혜를 받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이런 한가닥 소망을 가지고 살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인민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독재 정치하에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만약 나는 지금 조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1: 네,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걸어온 길, 복음으로 인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0: 지금 전파를 통해서도 북녘, 중국, 북한, 또 고향 함경도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싹이 움튼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김은혜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과 이곳에서 함께하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1: 네.
0: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정착하고 나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8개월 차 함경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남과 북 가운데 이루어 가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을 기대하면서 함경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봤고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를 꿈꾸는 김은혜 자매의 마음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변에 그 복음의 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지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가는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5월 20일 수요일 오늘 하루를 위해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진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충족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을 연구했던 스미스가 한 말은 저거예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보이는 삶을 통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 분들이 분명 말은 정직을 강조하는데 은근슬쩍 불의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청년들은 위선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좀 유선자다운 모습이 있다, 대부분은 어른들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는 사랑사랑 말하면서 뒤에서는 혐오하는 그런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은 냉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미온적인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여러분 보기에 자녀지 알 건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주 키워봐도 어린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몰라요? 알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우러나는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하고 있나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0: 하고 있구나. 나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러는 거 보면 뭐 내가 평생 뭐 목숨 걸고 뭐 해야 될 신앙생활은 아니네 하고 그런 결정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원인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한 고백은 저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 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돼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많았고 돈거래도 많으면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을 때에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타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가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 보십시오. 단어가 하나입니다. 근데 저걸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러는데 저 유행어의 뜻은 뭐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음탕하게 살아간다. 그 의미를 뜻하는 그 은어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신전 봉사하는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일했던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외에도요, 거기에는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 그 누군가를 신으로 삼고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저 멀리 이집트에 있는 이시스 신까지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정도로 한마디로 우상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고린도 도시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완금 만능주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너무 뺀질뺀질해요. 그러면 감사 소리가 나오다 말고 도로 들어가요. 실은 이 고린도에도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알아주던 수사학과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철학하고 수사학, 말 잘하는 수사학, 그거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논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 이런 것이 팽배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당짓고 그럴 때 저절로 돼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 있어요. 말 잘하는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 가지라 그러면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자식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자식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조금 전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봐.

거울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문제가 많은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감사한대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누군가가 말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해도 머릿속에 언변이 있구나. 지식이 참 많다. 그리고는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의 유행 풍족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갈등 겪고 예배도 무질서하고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갔는데 자식이 속을 팍팍 긁어놓고 있어요. 그럼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자식이 살았으니까 그 팍팍 긁을 거 아니에요. 감사 건수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라 그래놓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감사라 그래서 감사는 한다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건 도대체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모님, 조부모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거 보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싶다면, 신앙전승 열매 맺고 싶다면 다른 데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요런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러 신학교의 청년사역연구소가 흔들리지 않는 끈끈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저건 책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니고 운동 슬로건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 운동을 버리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깊이 알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그렇답니다. 신앙생활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하고 싶어 한대요. 왜? 깊이가 없는 것에 목숨 걸기 싫으니까는.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 청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는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회 제도에 익숙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고개를 젓고, 아, 이건 롱런하지, 내가 함께 더불어 할 것은 아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신 줄 알아요? 여기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권 갖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열쇠 주시는 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그 이름,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부터 또 신앙 얘기가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 얘기만 막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사인지 세상 유행 풍조 선조론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 마귀와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전쟁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했다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뭐로 전쟁합니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승리하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누굽니까? 어둠의 자식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냥 싸우라고만 안 싸웁니다. 그러기 전에 미끼를 던져요. 그 미끼가 뭔 줄 알아요?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 돌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어떤 명분이건 정죄하기 바쁘고 그러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편에 서 있는지 예수님 편에 섰는지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편에 섰다는 열매는 뭔 줄 알아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굳이 짓지 말라. 그 정도에서 끝나요. 아니 말로 고린도교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정죄하는 거 있나 보십시오.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정죄하고 건수만 있으면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목숨 겁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요,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무서워 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무적행 간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건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탄의 하수인들 또 남 죽이고 남 괴롭히는 쪽으로 목숨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내내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도 그랬죠. 항시마귀 하수인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너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없어져야 돼. 그게 정의야.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나 보세요. 손가락질했던 암논보다 더 큰 죄인이 압살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내 과부 만들어 놓고 자식들 고아 만들어 놓고 집안은 패괴망신시키고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사탄의 하수꾼인 말 재주 좋은 그 지혜자 아이도벨이 못된 짓 하는데 농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내 의로운 척하면서 내 눈에 있는 둘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는 그런 모습 없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싸우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부부끼리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온갖 명분 내세우면서 막 정죄하고 저러니까는 뭐 부부간에도 정죄하고 싸우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끼리도 막 손가락질하고 저러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이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도 그런 술수에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건 생활 신경 써야 돼요. 경건 생활의 본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신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사탄과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면 교회에 떠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랑은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은근슬쩍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는지 몰라도 볼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 사랑은 이용거리였구만. 또 공의 열매는 화평임에도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정의를 말하면서 시간 지나고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잖아요.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했지만 나중에 질서 안 지키고 윤리성을 상실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청년들이나 초신자들은 나중에 아유

0: 내가 속았냐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과
1: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러분 볼 때에 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저분은 진짜야, 이런 소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은 책망할 거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은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내가 완벽한 걸 기대하냐? 모르긴 몰라도 100명 중에 100명은 아니요, 그럴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하다니까요. 초신자들도 다 한다니까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님도 저분도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 기대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뭘 기대하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듬어가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이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떠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하, 저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다듬어 주는 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이 모든 것 챙겨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정보를 더 많이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가정사를 결정하고, 아니 믿음의 가정이라면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저 말씀 붙들고, 그럴수록 성도 교제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만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말씀이 실종되니까 세상적인 것에 의지해서 하다가 그런 꼴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정이건 교회건 책망받을 것을 최소화시키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견고케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기서 마지막 그 견고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견고하게 섰고,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초대교황이라고 이렇게 추앙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는 견고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십 년, 백수십 년 자손들까지 복되게 하는 틀을 마련하면서 견고해졌습니다. 욥,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시련 전보다 갑절의 복을 입는 인생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람 역시도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이런저런 시행착오 있었지만은 믿음을 붙들었을 때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4장 2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고

0: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을 보이는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지고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함경남도와 황해도에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평안남도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북도가 10에서 40mm의 비가, 함경북도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제주, 목포가 19도, 부산과 여수가 18도, 평양과 강릉, 포항과 대구, 대전이 17도, 개성과 춘천이 16도, 함흥 15도, 신의주 14도, 청진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가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 광주와 목포, 대전, 제주가 23도, 평양과 서울, 부산과 대구,

제주가 21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0도, 포항과 대전, 청진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서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다가 오후부터 2m까지 올라가고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최대 3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내리는 비가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밑거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향 땅 북한이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바로 서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푸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지인 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내가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세상 잡음을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이는 말에 귀를 열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나와 상관 없는 말씀은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듣고 변화되게 하소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도록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소서.

기도 시간 내내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 나도 새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한결같이 노래할 수 있니? 어찌 그리 가벼울 수 있니? 어찌 그리 먼 길을 갈 수 있니? 우울해지거든 새소리를 들으러 숲으로 가보세요. 새소리를 들으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을 노래하는 기쁨을, 숨어서도 사랑하는 법을, 욕심 부리지 않는 자유를, 떠날 줄 아는 지혜를 새들에게 배우세요. 푸르르 푸르르 새가 날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에 자꾸 눈물이 나려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도 새가 되어요. 날개를 접고 쉴 때까진 땅에서도 하늘을 꿈꾸며 열심히 먼 길을 가는 아름다운 새가 되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섭섭했던 마음, 여러 오해들, 서먹했던 마음 모두 사랑 하나로 해결되고 맙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선희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라던 바다, 부활의 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라던 바다, 바라던 바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부터 8절인데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뭐 주셨다고요? 이번에 시리즈에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예, 요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며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약간 페이크를 쓰거든요. 아까 가정의 달 특집 느낌 나다가 다시 부활절 갑니다. 아시겠죠? 부활절 느낌 나다가 다시 가정의 달 가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면 돼요.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한 달 전이 부활절이었죠. 한 달 전 부활절이었고 함께하는 그 회에서도 또 부활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뭐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교회를 다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활절을 올해로 한 4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활절 좀 막 신나고 하십니까? 안 신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냥 이러신 것 같아요. 부활절 별로 안 신난 걸로. 그죠? 저도 막 부활절은 막 교회에서 사실 부활절은 교회에서 좀 흥분 상태이긴 하잖아요. 막 부활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오다 보면 뭐 부활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절은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부활절에 좋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흥분해 있나? 생각해봤는데 굳이 따지자면 부활절에 좋은 거 굳이 따지자면 제 생각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공짜 계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계란 다 드렸다고. 맞아요? 받아가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모자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우신 게 부활절 신나요? 그랬더니 네, 하지만 공짜 계란은 다 챙겨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아 부활절이 뭐 그렇게 좋나 생각해봤어요. 그때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모두 영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영생 좋으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같잖아요. 네?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영생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영생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신가 봐. 좋아요? 두 분 정도 좋아하시는 걸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눈빛이 그래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눈빛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영생이 좀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렇게까지 좀 별로일까?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유, 써리 목사님, 어쩜 이렇게 늘 날씬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날씬합니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뭐가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유전적으로 이래요. 네, 저희 집안이 이런 약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 날씬한 특성,

플러스 몇 가지 특성이 좀 더 있거든요. 저희가 약간 여러분과 종족이 달라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은요. 이 종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살이 안 찌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머리가 안 셉니다. 우리는 염색하지 않아요. 흰머리가 안 나요. 흰머리 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집분들은 저희 뭐 할아버지 막 백살 가서 살때 염색하셔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흰머리 안 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안 늙어요. 진짜 안 늙어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 처음 보신 분들 저 처음 한국 왔을 때 저 똑같이 생겼습니다. 깜짝 안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족은요, 머리도 안 세고 살도 안 찌고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종족이 저희 집안이 남자들이 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요. 생활력이 없습니다. 생활력이 없어요. 돈을 다 한량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우리 집안 남자분들이요. 죽질 않습니다. 다 100살까지 살아요. 막 이게 저번에 이제 죽을 때쯤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막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에 결혼해서 들어오신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머리도 안 세고 살도 안 찌는 남자 있으면 좋지. 아니요. 이거 그게 처음이나 좋지.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나는 살이 찌는데 이 남자는 살이 안 찌잖아요. 난 머리가 세는데 이 남자 머리가 안 세잖아요. 최악은 뭐냐 하면 이게 죽질 않잖아요. 네? 돈도 안 버는데 죽지도 않아. 네? 밥은 계속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도 안 쪄. 그렇죠? 어휴, 근데 이 인간이 머리도 안 세서 난 계속 염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안 여자분들은 다 욕이 늘어요. 아, 욕이 엄청 잘 늘고요. 저희 어머니도 욕 엄청 잘하시고 저희 와이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여사분들은 이 죽지 않는 남자들과 사는 게 왜 화가 날까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네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오래 사는 것보다 괜찮게 사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영수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상태가 다 별로예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 상태로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영원히 살라고? 그때 여러분들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는 그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진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까지 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내 삶에 온전치 못함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 얘기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와닿지 않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자, 영원히 산다 라는 이야기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뭐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부활이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영생 중요합니다. 영원히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그것을 넘어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온전치 못함을 온전케 해주실 분이시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구작바구작 살아요. 그 상황 속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예수가 진짜라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 온전치 못한 나를 온전히 하실 것이 틀림없으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국에서 좀 오래 했었어요. 한 1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 인터뷰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두 분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분은 누구냐 하면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던 분인데 이경림 대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 가정에, 가정? 그러니까 목회자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이제 어디 달동네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애들을 막 돌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달동네 시골에 가서 목회자 사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셔서 그게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잘 이루어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사모님에게 이 대표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꾸만 유산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겹쳐서 이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셨어요. 자신에게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목회자, 목회의 일, 그리고 가정,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무슨 이야기가 납니까? 나옵니까? 아마 이 대표님도 그런 얘기,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와, 내 삶은 정말 너무 힘들다. 온전치 못하다.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의 경험하는 그 고통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박봉진 이사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울돌이라는 단체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시작하시게 되었냐 하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텔레비전에서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다큐멘터리를 봤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해가지고 뭐 카페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하나의 단체가 돼서 지금까지도 한 20, 30년 동안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는 일을 이분이 하고 계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그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박봉진 대표님이 자꾸만 눈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시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동우 씨가 걸렸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의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언제 모든 시력을 잃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 뵀을 때도 이 굉장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너무 저녁이 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이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분들 자녀가 둘 있거든요. 쌍둥이인데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제 책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잠자리도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오늘이 이 아이, 내 아이들이 잠자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듭니까? 온전치 못함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경민 대표님도 그렇고 이 박봉진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 삶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온전치 못함에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경림 대표님은 그 이후에 재소자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세움이라는 단체를 세우셔서 재소자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경림 대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은 자신의 가족을 만들 수 없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자 아이들을 정말 자신의 자녀처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봉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박봉진 대표님께서도요, 눈이 점점 안 보이고 계세요. 희귀 난치병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본인이 희귀 난치병 걸린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감사합니까? 희귀난치병을 본인이 걸렸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의 그 가정이 사실은 정상인이 다가갈 때는 굉장히 약간 거리감을 느끼고 하는데 본인이 희귀난치병을 걸리니까 그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이나 가정에 다가가는 게 그분들이 꺼리낌 없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면 우리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온전치 못함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온전케 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겁니다. 수만 가지 일들이 있겠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 우리는 영생은커녕 오늘 하루도
버겁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가 진짜라면 나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내가 경험할 거라는 소망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가 가까운 교회에 한 형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사업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사업이 되게 잘 되다가 좀 어려워지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또 막 여러 가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부도 나고 막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하고 제가 대화하고 만난 지 거의 한 6, 7년 돼갑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전화하신 적도 많으시고요. 이제 좀 위로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형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이분이 부도 개인회생 신청 그걸 해서 이제 거의 다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형님은 지금 회사가 다 부도나고 날려서요. 배달일을 하고 계십니다. 배달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배달일은 귀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 형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 신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 개인회생 신청이 어느 정도 됐다. 근데 보세요. 이 형은 왜 마음에 감사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회사를 다시 찾았나요? 이 형이 그렇게 불편해하던 배달일을 그만해도 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근데 이 형님의 이야기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면요. 이 온전치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 틀림없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잘 되지 않더라도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도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도대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면 지금 나도 온전케 해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영화 하나 봤거든요. 신의학단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신의학단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스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에서 돈 받으려면 가짜 교회 두 개 만들어야 돼가지고 찬양팀 만들어야 돼가지고 거기 가짜 찬양팀을 만들거든요. 가짜 찬양팀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는 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 감시하는 그 두 명의 군인이 감시하는 진짜 스포합니다. 우리 놀라지 않죠? 설마 내가 이야기 했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얘기를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스포 딱 하면은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완전 스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두 사람이다 죽어요. 이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딱 나와 있는 게 주인공 이름이 박교순 동무거든요. 박교순 동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박교순 거꾸로 한 뭐예요. 근데 그 남은 단원을 살리려고 이 둘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뭐 이거는 다 스포한 거고, 거의 그 중간쯤에 눈밭에서 트럭이 섰거든요. 고장 나서.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노래를 부르냐 하면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제가 가사를 좀 보여드릴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매 공로 다 이뤘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네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렇게 노래해요. 근데 왜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걸 연출을 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이 상황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큰 힘은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계속 말할 거예요. 너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아?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난 별론데? 그 상황 속에 뭘 고백하는 거냐 하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를 향한 그 온전케 하심은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찾아봤더니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좋은 명곡의 댓글들은 사연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이 찬양곡에 사연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37살입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숙인이었고 마약 중독이었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전 지금 가정 있고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저는 지난 2년간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불렀습니다. 다음날 전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고 이 아이는 제 뱃속에서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찬양을 만들어준 필에게 감사합니다. 이거 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의 흡연자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종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잃게 되었고 자살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전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저의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찬양을 통해 예수만이 저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이,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사랑하는 딸 제시카가, 저의 소중한 딸 제시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하늘 원망치 않습니다. 제시카는 지금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딸 제시카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 아이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전 하나씩 흐느끼며 아이에게 작별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를 볼 것을 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연들을 보면 모든 게 막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곡을 부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중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온전케 해주신 분이 맞잖아요? 라고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영생은커녕 일생도 어렵고요. 이번 한 주도 버겁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보기에 그 온전치 못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나는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주 예수를 우리의 산소망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쓰려고 딱 아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짧게 지난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신가요? 그랬더니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내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영생은커녕 오늘 하루를 버거워할 때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시거든요. 야, 내가 너를 온전케 해. 그럼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이신가요? 본인이신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시죠. 본인이야. 너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네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 너랑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거 나 본인 맞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0: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산소망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0: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돌아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태초에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 빛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빛이 참 중요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어둠이 길을 내어주고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빛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스며들 뿐이죠. 굳게 닫힌 창틈으로 식어버린 마음의 구석으로 길을 잃고 멈춰선 누군가의 발끝으로 그렇게 조용히 스며들어서 우리를 다시 걷게 하고 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 빛 한 줄기가 머물기를 또 그 머문 자리마다 작은 온기로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주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빛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빛 한 글자입니다. 빛이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시편 97편 10절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햇빛과 담비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한 달을 무사히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무사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서 악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며 왕따를 조장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이것은 작으니 괜찮다 하지 말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떠넘기지 말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또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오늘은 한 글자예요. 빛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97편 10절 1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빛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AI 세미나를 통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신청은 참석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100명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100분만 공개홀에서 모여서 아주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았으니까요.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보내주시고 링크 받으시면 그 링크를 통해서 작성까지 하시고 또 여러분의 저녁과 강사님께 드릴 사례비를 포함한 회비까지도 입력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링크 받으시거든요. 그 링크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밝아지고 있죠. 빛을 통해서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별빛처럼 영롱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하고 소박한 은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시인께서 노래하는 어머니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아낸 구절들과 이야기를 정리하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머니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뜻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을 가진 분이 어머니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속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봐주며 끝내 너는 예쁘다,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말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평소 강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병석에 누워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대단한 격언도 아니었고 영웅 호걸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이었다고, 그리고 힘들 때 애썼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회상하며 어머니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시가 유독 쉽고 편안한 이유를 어려운

자식이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낮은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 중에는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노래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나태주 시인의 이 시 자체 그 하나가 우리의 어머니를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밀어주는 따뜻함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도 우리에게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눈물 흘린 기도가 숨어 있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효를 하고 세상에 나가 길을 잃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커다란 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륜지 큰 도라고 믿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처칠이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연립내각의 수당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끌어내므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신문 일간지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최고조에 달한 그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신문 전체에 게재했습니다. 보도를 처칠이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냈습니다. 귀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를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이 다 유명하지만 내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적인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네로의 황제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그녀는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일찍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편까지 죽이고 아들을 싫어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에 시켜놨는데 그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이고 결국은 그 황제가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그러나 모니카 이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의 모든 젊은 생활을 유리방황하며 보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훗날 그는 돌아와 성 어거스틴 되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마 아빠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의 모든 한 가지 공통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두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알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40세에 별세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9 자녀를 키운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뒤에는 밤을 새워가며 울며 하나님 이 아홉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키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맑고 밝은 표정으로 어젯밤 그렇게도 울며 기도했던 그 표정들을 다 지우고 아이들에게 기쁜 노래를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19명의 자녀를 성자처럼 믿음의 자녀로 키워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유명합니다. 세상에 만난 나의 첫사랑, 내게 처음 언어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님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 내 신앙의 원적지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어떤 사모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길러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혹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만 1993년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당원이자 기회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대학살 홀로코스트로부터 구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중 한탕을 노리고 폴란드로 온 사업가 쉰들러는 나치 간부들과 인맥을 쌓고 유대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해 그릇 공장을 세우고 큰 돈을 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그는 오직 이웃만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유태인들, 특히 빨간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유대인 수용소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기에 결심하고 수용소 소장 아몬 괴트에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의 공장에 꼭 필요한 숙련공이라며 유대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쉰들러 리스트, 그가 작성한 명단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 유대인들을 지키며 보호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폐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이미 언급한 대로 1,100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는 장면,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빼서 그것으로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그 반지를 갖다 주는데 반지 안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자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이 반지를 손에 받은 쉰들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지 왜 팔지 않았는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했을 테니.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나치 핀 뺍니다. 그 핀, 이 핀을 팔았더라면 두 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자신의 양복에 달린 이 핀까지 빼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오열하며 나타납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유태인들이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쉰들러에게 사과를 하고 한편 감사하고 위로를 들으며 진솔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일인지, 당신이 행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건져낸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내일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많은 재물과 물질들이 허망하게 불타는 것을 내려다볼 날이 있습니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슴 찢으며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인생이 있습니다. 밤하늘 영롱하게 별빛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둡고 캄캄하며 칙칙한 인생이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일백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의 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백세 종착역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아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밝고 빛나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눈부신 빛과 같은 인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는 말이 무슨, 지혜 있는 자가 빛난다고 하였는데 지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죠?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 정도 이상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근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저도 몇 권의 책을 쓰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에 책을 안 쓴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자. 끝까지 네가 안 쓰나 보자.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한 50권, 100권 내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실은 왜 많이 공부하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무슨 말이에요? 명철하다고 재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 얻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너무 집념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많이 배워 명철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참된 은총과 참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결국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을 때 지식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살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거의 돈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옳은 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귀의하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가 참 의인이고 예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짓 없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 그것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판명된 것만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 뭐 하라고?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 전도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2절 방금 우리가 5절 읽었는데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재물을 많이 쌓아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명예를 많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도 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전도가. 그렇죠? 아, 잘 돼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날 5번, 6번밖에 못 드려요. 잘 되면 10번, 20번씩 드려야지. 전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정성으로

0: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명 잘하고, 내가 예화 잘 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나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반석교회 양정회 목사님입니다.
1: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 교육과 윤리와 사회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를 더더욱 살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경제 문제를 붙드소서 이 땅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곳 저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아이들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리더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리더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5월 20일 수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 빛 한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빛이라고 한 글자를 남겨주시면 오늘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1: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오랜만에 한 글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마산 평안교회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빗길 안전운전 하시느라 힘드셨죠?
1: 네. 오랜만에 비가 와서 네. 더 조심조심 왔습니다.
0: 맞아요. 오랜만에 비가 와서. 근데 비가 와서 그런지 빛이 잘 안 보여요. 물론 빛이 있기 때문에 밝아움을 느끼고
1: 그렇습니다.
0: 있긴 하지만.
1: 예, 예. 우리가 막 느끼는 정도의 막 와, 쨍한 빛은 아니죠.
0: 네.
1: 근데 이제 글자를 잘 보니까 비잖아요. 비에.
0: 비.
1: 비에 치옷이 딱 들어가면 빛이거든요.
0: 맞네요.
1: 그래서 비가 오면 빛이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한끗 차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네요. 목사님. 예. 그 생각을 못했어요.
1: 예, 비로 인해 약간 가려진 빛이지만 그러나 빛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0: 세종대왕님 참 대단하시다.
1: 그러니까
0: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지?
1: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빛이

0: 어제까지 너무나 쨍쨍했기 때문에
1: 그래요.
0: 더 크게 빛이 없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1: 아, 요즘 날씨가 아마 여름이
0: 여름이죠.
1: 성큼왔어요.
0: 하여튼 그 빛이 없을 때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가려진 빛이

0: 이기시다는
1: 아멘.
0: 이것을 느끼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요, 오늘 기도문 말씀이 시편 97편인데요. 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0: 빛을 뿌리고,
1: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대요. 아. 아,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0: 뿌리시는 하나님.
1: 네. 빛을 확 뿌리시는 거죠.
0: 그렇죠. 그 어떤 회화적인 느낌이 딱 네, 드네요.
1: 맞아요.
0: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 때나 뭐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쫙 뿌릴 때.
1: 무슨 회화적인 표현.
0: 예, 그 흰 도화지에 그 물감이 쫙 이렇게 퍼지잖아요.
1: 금가루를 확 뿌리는 거죠.
0: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빛도 뿌리시고 네, 사랑도 뿌리시고 많이 뿌리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1: 자, 빛 한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 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찬양을 전합니다.
1: 라떼 찬양.
0: 오늘은 좀 빛처럼 스며드는
1: 그렇죠.
0: 그런 찬양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18번 같은 그런 찬양 네. 혹은 뭐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은혜로운 찬양 있으시면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도 사연과 함께 찬양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라떼 찬양을 퀴즈로 만나봐야겠죠?
1: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찬송가 중에 주와 동행이라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0: 주와 동행요?
1: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0: 아...
1: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깊은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언제든지 함께 가고 서고 함께 있다. 그게 이제 동행인데 그 대상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죠. 사실 힘든 때에도 주님이
0: 맞아요.
1: 함께 계시고 울고 싶을 때에도 옆에 계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을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곡인데요.
0: 네.
1: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큰 산을 넘어서 험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1절의 가사예요. 그리고 2절에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절을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0: 네.
1: 큰 산을 넘어서 험한 골짜기에 가더라도입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 큰 산을 네. 태산이라고 하죠.
0: 그렇군요.
1: 험한 골짜기를 험곡이라고 합니다. 뭐 이
0: 정도면 근데 그렇게 다 큰 산과 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

0: 하는 거니까 예. 사실은 우리 그럴 때는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제나 예. 함께하겠다고.
1: 그렇죠. 그 이 가사도 오늘 이제 좀 제가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회화적으로 보면
0: 네.
1: 우리가 어떤 산을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게 험한 산이에요. 그냥 막 길이 대로처럼 이렇게 쫙 있는 산이 아니라 막 길을 찾아서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산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보니까 막 골짜기가 얼마나 험한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0: 네.
1: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에요.
0: 빛 가운데로?
1: 네. 골짜기가 험하고 막 크고 높은 산이지만 어? 빛 가운데로? 그러면 그 빛이 내가 가는 걸음 앞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0: 인도하는 거죠.
1: 그렇죠. 주와 동행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데
0: 네.
1: 함께 가시면서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0: 우리가 넘어질까 봐.
1: 그렇죠. 빛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항상 지키시는 것으로 우리는 약속한 말씀을 약속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사가
0: 우리를 지키신다는
1: 네.
0: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1: 네.
0: 자, 여기까지 들으셔도 아마 정답을 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남겨주셨어요.
1: 네.
0: 대단하신데요.
1: 그렇죠.
0: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뭐 회화적으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1: 설명이 길었습니다. 네.
0: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인지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전해드릴 거예요.
1: 네.
0: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이 좀 기네요. 오늘 제목이.
1: 그렇죠.
0: 네, 그래도
1: 조금 깁니다.
0: 그래도. 근데 어떤 분이 만디라고 하셨는데 큰 산과 만디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1: 만디는 언덕을. 만디.
0: 그죠? 예, 잘못하셨어요. 네. 정답 아니에요.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이 찬송의 제목은요, 목사님?
1: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입니다.
0: 2042님께서 이 찬송의 제목과 함께 네. 보내준 사연이 있으신데요.
1: 6학년 아이가 가정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0: 6학년 아이가?
1: 6학년이면 인생을 뭐 길게 산 그런 분은 아닌데.
0: 뭐 인생의 험한 골짜기라기보다도 주님과의 동행.
1: 네.
0: 이것을 찬양하는 그렇죠. 거겠죠.
1: 네,
0: 와,
1: 맞습니다.
0: 멋지다.
1: 너무 예쁘네.
0: 오늘 꼭 칭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7961님은 서울에 사는 성도인데요. 방송 처음 듣고 있어서요. 문자 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50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81번은 창원 극동방송의 문자입니다. 샵 0981번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보내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1: 네, 저희 엄마가 참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그리운 엄마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아마도 천국에 계신 것 같죠?
1: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네. 6675님이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1: 태산을 넘어 헌곡의 가도입니다. 험하고 점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이 땅에서 더더욱 주 없이 살 수가 없네요.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더더욱.
1: 그렇죠.
0: 네.
1: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0: 네.
1: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찬양 목사님께서
1: 네,
0: 선곡해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를 드리고요.
1: 네.
0: 이제 여러분의 라떼 찬양 만나보겠습니다.
1: 네, 935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50년의 삶에 감사드리며 지난 3년 전 직장을 옮기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이 안 되어 재수의 삶을 사는 1년의 기간 동안 힘주신 찬양을 전해드립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신청합니다.
0: 너무 신나 이 찬양.
1: 그렇죠. 이 찬양을 들으며 눈물로 1시간 이상 출근하면서 재수하는 딸에게 힘을 주며 이겨냈습니다. 늘 힘주시는 주님, 내 평생에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0: 아멘.
1: 아, 사연이 감동적이네요.
0: 네, 직장도 옮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1: 네.
0: 자녀가 재수의 삶을 선택했기에 네. 또 그 자녀의 그 1년 동안의 삶이
1: 그렇죠.
0: 얼마나 고된 줄을 아니까.
1: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
0: 그러니까요.
1: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 그렇죠.
0: 저는 재수가 힘들어서 재수 안 했거든요. 재수 못 하겠더라고요.
1: 저도
0: 이 공부를 네. 또 해야 돼? 이런 생각.
1: 저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감사 영광 또 올려드렸는데요.
1: 네.
0: 힘이 됐던 눈물을 이겨가며
1: 그렇죠.
0: 딸에게 힘을 줄 수 있었던 찬양 지금 전해드릴까요?
1: 네.
0: 여러분도 오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1: 벌써 달리고 있습니다.

0: 웨이홈의 달리기.
1: 달리기.
0: 라데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건 예전 찬양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이런 찬양도 괜찮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분만의 사연이 있다면 충분히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1: 네.
0: 어쨌든 정말 달리면서 들어야 되는 찬양.
1: 요즘,
0: 달리기.
1: 요즘 많이 달리거든요. 네. 이 찬양 들으면서 달리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0: 네. 생각나는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네. 그분께도 이 찬양을 꼭 들으라고.
1: 그분이 제가 생각한 그분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0: 네. 네. 자, 다음 라떼 찬양 만나볼까요?
1: 네. 3524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피아 50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합니다. 이 찬양을 지난 주일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0: 부르셨어요?
1: 네. 봉헌성으로 했는데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0: 그러셨구나.
1: 나이 60이 넘어서 뒤돌아봅니다. 제가 45세에 딸 아이 때문에 처음 주님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0: 이야, 딸 아이가 그러면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됐고,
1: 그렇죠.
0: 이후에 거죠. 네, 엄마가 효녀네, 효녀.
1: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준
0: 엄마한테.
1: 거죠. 주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0: 효녀예요.
1: 진짜 귀한 일이고.
0: 정말 효녀입니다.
1: 네, 이 제목이 좀 길잖아요.
0: 네.
1: 저는 이 찬양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제목을 딱 봤는데 이 제목 맞나 싶었습니다.
0: 왜요?
1: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이 가사가 확실한 가사구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4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눈떠 보니까 교회였고 교회 안 가면 혼났고 땡땡이 치다 걸리면 많이 혼나고 이런 집이었는데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제목이 주를 섬기는

0: 것에 후회가 없다. 왜 제가 이게 감동이 됐냐면 네. 우리 사람은 늘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쵸. 그랬을 걸 막 후회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맨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제목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너무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1: 근데 네.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제목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뭐 이것도 뭐
1: 섬김이라고 하기도 좀
0: 맞아요.
1: 그렇고 네. 후회하기도 그렇고.
0: 맞습니다.
1: 네.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네. 또 특별히 이렇게 딸아이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나서 한 10년, 15년 정도 15년 흐른 정도. 것 같죠.
0: 그렇죠.
1: 네, 그동안에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이고 제일 잘한 일인데다가 후회가 없다.
0: 네.
1: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워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0: 은혜로운 찬양 함께했습니다. 네. 2850님이도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1: 네, 저도 40세에 큰딸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5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물질의 부족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이 또한 은혜로 생각하니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0: 15년 주기네요. 예. 보니까
1: 15년을 예.
0: 15년을 잘 견디면 이제 예. 잘 된 정착할 수 있다.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1: 귀한
0: 여러분.
1: 사연입니다.
0: 아 네. 딸들이 참 그래요. 대단해 딸들이.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부모님도 다 믿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0: 네, 많아요. 저도요. 저희 집도요.
1: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0: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하는 단체들이 참 많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 많은 응원과 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0: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분들은 정말 아이들 전도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생명을 걸고 하시죠.
0: 네.
1: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0: 네. 그분들을 좀 응원해주는 네. 그런 또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1: 네.
0: 자, 라떼 찬양 여기까지고요. 이제 정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둥.
1: 아, 약간 부담이 되지만 네, 즐겁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0: 네.
1: 집안 책상 정리도 잘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때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도록 다시 숨을 고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이야.
1: 오늘 괜찮았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라떼 찬양 함께 해봤고요.
1: 네.
0: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여러분의 라떼 찬양 기다립니다.
1: 그렇죠.
0: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가 6월 2일에 마련이 되고요.
1: 6월 2일요?
0: 선착순 100명입니다.
1: 100명.
0: 오후 5시까지니까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1: 네.
0: 참여 방법과 또 링크를 받으실 텐데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식사를 위한 회비 있습니다.
1: 회비.
0: 회비까지 딱 해주시고
1: 그렇죠.
0: 마무리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착순 100명이고요. 네. 개인이 그 할 수 있는 그날 이렇게 한번 실험해볼 수 있는 노트북 지참을 하셔야
1: 그렇죠.
0: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참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빛 한 글자거든요.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1: 평안교회 조영 목사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욥기 엘리후가 말했다. 어르신들이 말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으시는 동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입증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정신 차리게 하실 차례다 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욥은 아직 나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어르신들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십시오. 이제 세 분께서는 달리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물론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완전히 엉터리니까요. 어르신들이 하던 말을 딱 멈추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겠지요. 내 의견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속에서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땅 밑에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폭발 직전의 화산 같습니다.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첨할 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심사숙고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겠거든 내가 틀렸음을 입증해 보십시오. 주장을 펼쳐 보십시오. 스스로를 변호해 보십시오. 자, 나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같이 풀어나가 봅시다. 내가 드세게 나간다고 기가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네. 잘못한 게 없어. 믿어주게. 나는 깨끗하네. 양심에 거를 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원수대하듯 하신다네. 나를 감옥에 쳐넣으시고 끊임없이 감시하시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욥이여, 당신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분을 법정으로 불러놓고 당신의 비난에 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골아 떨어지거나 곤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그의 귀를 여시고 여러 차례의 경고로 경각심을 심어주십니다. 그가 계획하는 나쁜 일이나 무모한 선택에서 돌이켜 때이른 죽음을 당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병상에 들어눕게 하여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질색을 하고 입맛을 잃어 평소 즐겨 먹던 요리마저 싫어하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비쩍 말라 앙상하게 뼈만 남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수호자 중 하나가 그를 위해 올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찾아온 천사가 자비롭게 개입하여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는 말로 사형 선고를 취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32장 11절에서 33장 2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호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죽으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곳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절망으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인생의 사막을 지나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물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편과 자식이 소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였던 한 부인이 호스피스 봉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만나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호흡하고 있는 남편과 자녀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들어온 지 두 달이 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홍해에 물이 벽처럼 서는 것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었던 것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여신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목이 말랐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원망과 탄식으로 자신들의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두 달 동안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었습니까? 삶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대항이 심했으면 그들이 조금

0: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는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사리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만을 바라보면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셨습니다.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셔서 반석이 되어주셨고 자신을 쳐서 자신의 구속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전투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초점은 산 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두손덤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 승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삶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자신의 몸을 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듣게 되어지는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현숙한 아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969년 이스라엘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리트라고 하는 유대인 엘리트 해군 사관학교를 나온 해군 소령이 영국에 유학할 때에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하여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가 유대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라고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가정환경조사서에는 종교난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느 민족인가, 둘째는 어떤 종교를 믿는가 하는 조사였습니다. 살리터 소령은 자기는 아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혈통적으로 아주 완벽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도 유대인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 당국의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조사서를 가정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리트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의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비록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평소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리트 소령은 곧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리트의 아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으로 등록하라 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성과 결혼하면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어머니에 의해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신앙과 인격은, 삶은 어머니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뜻이 뭡니까? 하와라는 이름 뜻이 생명입니다. 생명. 어머니는 육신의 생명만 낳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낳고 영적인 생명도 어머니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여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만으로도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머니다, 여자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정말 높은 인격과 신앙의 수준에 올라설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중세와 근대의 여성의 모습을 세 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옛날 첫째로는 여성을 종으로 취급했어요. 둘째로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취급했습니다. 셋째로는 여성을 매력과 품위를 제공하는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폐단 속에 여성들의 사명이 뭐냐? 여성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그 인격과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오늘 여성이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오늘 모든 여성도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그 인격과 위치를 회복해야 돼요. 열등하거나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 돕는, 도와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귀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성을 이렇게 종이나 성적인 대상이나 혹은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는 이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무슨 떼기, 무슨 떼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천대받았습니다. 남녀 7세 부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 전주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그때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서면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볼 수 있지만은 남자 편에서는 여자를 못 보고 여자는 남자를 못 보는 이런 이 상태였다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의 지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과 생명과 위치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머리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발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앙에 있는 갈비뼈, 품에 안기는 사랑받는 이런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사 들어왔을 때 나라가 그대로 두어도 남의 나라에 정복될 수밖에 없는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신이 판을 쳤습니다. 배습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전염병이 2, 3년마다 한 번씩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백성을 무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은 신앙과 교육과 치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지었습니다. 학교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는 무지를 깨우치고 그리고 민족 혼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는 남의 집에 갈 사람이니까 교육시킬 필요가 뭐 있나냐 해서 교육을 안 시켰다고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볼 때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에게 더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에 갈 딸이니까 교육시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시집을 보내버리면 씨가 집에 가서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 딸에게 교육을 시켜보내지 아니 할 때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는 자부에게 못 배우고 무지한 자부가 왔다고 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남의 집에 갈 딸을 잘 교육시켜서 보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시켜 보내면 내 집에 오는 자부도 배우고 똑똑한 자부가 와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에 남자 학교만 세우지 아니하고 여자 학교도 꼭 같은 비율로 세웠다고요. 여자가 배워서 지혜로워야만 그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개화된다고 생각하여서 딱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바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해입니다. 그 해. 그 해에 아펜셀리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가 경신학당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1915년에는 연희전문학교로 연세대학으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1887년 그저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을 때 북감리교회 스크랜든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세워가지고 이화여자대학으로 발전되어 나왔는데 우리 참 기와기에 엄청난 이런 여성 지도자들이 이 여자대학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887년 정신여학교가 세워지고 1892년에 일신여학교가 부산에 세워지고 1892년에 영화여학교가 인천에 세워졌습니다. 개화기의 학교 3분의 1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여성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폴 트리니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의 사명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그 인격과 위치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사회가 더욱더 균형 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이제 여자들도 다 이렇게 남자들과 더불어서 대부분 다 대학교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경도 읽고 책도 많이 좀 읽어서 그래서 오늘 그 현숙한 여인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들 예절도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목표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은 힘 있다, 능력 있다, 또 덕망이 있다, 훌륭하다, 선하다, 재력이 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를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값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요즘은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깎는 기술이 있어서 진주보다도 더 귀한 보석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진주가 제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보석을 깎아가지고 그 깎는 기술이 뭐 이스라엘이 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그 빛이는 각도에 따라서 비춰서 굉장한 보석도 있지만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은 그런 보석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가 자연적인 이 보석이 제일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 생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석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수관

여성으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시고 진주보다 더 귀하게 취급받고 존경받는 우리 영락의 온 여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이거 보면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로 한 줄을 쓰는데 먼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 자기만을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베푸는 구제하는 삶을 살고 또 자기 집안을 잘 관리하고 그 집안에 있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가정 살림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이 음식을 나눠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13절에 19절에 보니까 양털과 삶을 구하여서 옷감 짤 실들을 만들고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실을 만들고 또 14절에 보니까 먼 데까지 가가지고 싼 양식을 사오고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고 밭에 포도원을 만들고 21절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18절에 보니까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냐고 일하는 이런 가정에 충실한 이런 여성을 오늘 이 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고 전략하고 성실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가정을 꾸미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그런 삶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여자분들은 참 이 사회가 지금 바뀌어지면서 이 밥을 좀 안 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나가가지고 밥하지 않고 대접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남자들은 밥을 안 해주는 여자가 이게 이혼의 사유 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맞벌이라는 시대가 되어져서 아내가 남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가정에 식사를 잘 이렇게 대접하고 옷도 보면 옷도 얼마나 길쌈을 해가지고 옷을 지금 만들고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싼 음식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 구해오는 이런 전략하는 알뜰한 이런 아내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정에 충실한 귀한 우리 여성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도 다 직장 가진 사람처럼 우리도 다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가정을 잘 살피는 일을 해야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직장 가지고 일 다 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가정 다 꾸며나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악기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또 헬스 가서 자기 건강도 관리하면서 그렇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런 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바쁜 가운데서도 가정을 잘 우리가 살피고 내 관리를 잘해서 더욱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여성도들 특별히 우리 남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집 바깥으로 구제의 손을 펴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20절을 보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손을 편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구제합니까?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구제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잠언의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 몇 가지만 잠언에 나오는 말씀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그게 3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예, 일축에 놀아 하지 말며. 아멘. 잠언 12장 24절 25절 헛되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잠언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잠언 28장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구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함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구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그만큼 구제하는데 자꾸 작아집니까? 더 커집니다. 더 1등 국가가 되어집니다.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의무로 생각, 의무. 율법대로 아예 한 달에 하루분의 이 수입을 구제 11조로 드리도록 딱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리고 부쇼케라고 하는 이 구제함을 가정에도 회당에도 또 학교에도 각가지 공공기관에도 다 놓아두고 구제를 생활화 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귀족과 왕족들은 자기 만족의 축제와 파티를 날마다 벌리고 황실의 사치는 뭐 이만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금빛으로 찬란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아우성인데 그런데 가난이 무언가를 이 지도자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 황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아,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모르다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다 무너지고 그 왕조들은 다 이렇게 살해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달랐습니다. 영국은 과거에는 회적의 나라였지만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궁전도 서민적으로 짓고 극빈자가 없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될 때 백성들이 왕실을 물러가라 그런 말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왕실을 욕하지도 않고 지금까지라도 그 왕들이 여왕이 지금 총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만 하라도 사탕 하나로 사서 남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약속해 주었고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대여점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많이 구제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 받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11절에 보면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아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맡기면 그러다가 자기가 아끼는 것보다도 더 전략해서 더 키워나가는 그런 아내가 되어지면 믿음을 줘요. 그럼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했습니다. 그 뉘앙스가 남편 자신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내조로 말미암아 남편의 위상이 올라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내가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좋은 내조로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존경받게 하고 인정받도록 돕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을 때 남편을 무슨 자로 만들었다고요?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돕는다는 말은 어떤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그런 것인데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다는 말의 원어가 에제르인데 이 에제르는 뭐 도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자 이름들 한자 보세요. 사람인자 빚금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하나가 받쳐주어야만 그게 사람인자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혼자 서 있을 수 없는데 누군가가 지금 옆에서 기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붙잡아주는 이게 바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남편이 강한 것 같지만 남편도 약합니다. 말 한마디 상처받습니다. 이런 남편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 붙들어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이게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강한 분이 사실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에제르예요. 시편 30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어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습니까? 시편 118편 7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도와주시면요 모든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주는 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남편들이 날마다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세벨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내는 그 아내 때문에 아합이 완전히 이는 뭐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라와 리브가처럼 남편을 세워나가는 현숙한 아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현숙한 아내들 때문에 가정의 경제가 형통하고 평안이 찾아들고 자녀가 잘 양육되어지는 그리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윤활유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현숙한 여인에 못지않은 일하는 어머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위권 혹은 10위권으로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머님들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 하면 절대로 오늘 나라가 될 수 없고 오늘 이런 남편과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비결도 배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어머님의 이런 이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들 때문에 오늘의 나라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우리가 된 줄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고를 생각하고 현숙한 아내에게 현숙한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돼. 표현의 표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28절 28절 보세요. 이거 보면 자식들은 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남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 다음 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남편 이런 은혜를 받은 자식은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은 뭐 한다고요?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런데 오늘 이런 칭찬 오늘 집에서 그런 아내에게 좀 해보았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해보았습니까? 안 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 이 칭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러나 그는 제쳐놓고 내가 당신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둘째는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더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오늘 가서 하면 연세비보다

0: 시작.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해주지 못해서 쏘리 미안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해보십시다. 네. 영국의 한 노부부가 8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남겼는데 남편은 105세, 아내는 100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금술이 좋은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Sorry. I'm sorry.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잘해 주는데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도와주는데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오늘 80년을 살 동안 자기의 사랑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야 아내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그때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귀에 있을 때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아내 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구제의 손을 베풀고 가정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 남편을 세워주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는 이 아내, 현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책도 많이 보아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숙한 아내에게 남편이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시작.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안아주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더 남편을 존경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윤활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녀 잘 키우는 부모,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부부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의 본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학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봤습니다. 작년 사진, 재작년 사진까지 쭉 내려갔는데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 다 소중한 장면이 돼 있더라고요. 평범한 저녁 식탁, 아이가 웃고 있는 흔한 한 컷, 친구랑 길거리에서 찍었던 별 의미 없던 사진, 그냥 한 장 남겨두자 라며 찍었던 평범한 사진들이 시간이 지나니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억하려고 사진을 찍는데 정작 나중에 위로가 되는 건 특별하지 않았던 날들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수요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리워질 한 장면일 테죠. 누군가에겐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될 거고요. 자, 그걸 안다면 오늘에 조금 더 애정을 담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더 보고 창밖 풍경 한번 더 담아두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아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오늘도 그분이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거. 그러니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껏 누리자고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